0: 쓰라고 하는 게 간직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시험과 고난 앞에 봉착할 때가 반드시 있죠.
0: 네.
1: 정말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되고 또 찬송도 부를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0: 네.
1: 그와 같은 때 영혼 깊숙이 간직했던 말씀 그 한 구절을 꺼내서 이겨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이 바로 기록되었을 때.
1: 맞습니다.
0: It is written.
1: It is written.
0: 네, 네. 시작하시잖아요.
1: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 암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1: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마귀 앞에서 딱 말씀의 검을 뽑아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딱 뽑으려고 하는데 태초에 뭐 이렇게 하는데 태초에 하면서 생각이 안 나. 이러면
0: 네.
1: 정말 질 수밖에 없죠.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0: 맞습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네.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0: 네. 여러분 It is written 해놓고 막 말씀 생각 안 나가지고 잠깐만 폰 좀 찾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암송 열심히 합시다. 찬양 나간 후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아멘. 우리 주님은 은혜 조금만 주시는 분 아니시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 엄청난 은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은 말씀 속 영어 속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웰컴.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정말 네. 암송은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 말씀 암송의 진짜 중요성을 참 많이 느끼는데요.
0: 네.
1: 진짜 우리가 힘들 때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 그때 막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힘들 때 말씀 암송이 빛을 발하는구나. 제가 깨달은 적이 참 많습니다.
0: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암송도 중요한데 찬송가나 찬양 가사를 암송해 놓는 거, 외워 놓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우리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기도 하잖아요.
0: 네. 네네. 정말 큰 소리로 찬양이 부르고 싶을 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
1: 맞아요.
0: 정말 벽을 좀 긁고 싶더라고요.
1: 답답하죠.
0: 네. 네. 아, 이럴 때 좀 외워 놓을 걸.
1: 맞아요. 멜로디는 네. 생각이 나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
0: 또 중요한 순간에 이러고 넘어가기도.
1: 네.
0: 네. 여러분들의 암송을 도와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 영어 속으로 쏙 한번 빠져보실 준비 되셨지요? 되신 분들은 네, 폰 여시고요.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750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큰 소리로 따라하고 계시는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도 나가기 전에 목사님
1: 네.
0: 9507 이봉진 집사님 안녕하세요라고 1등으로 들어오자마자 9177 우리 여기주 집사님 방장님이신데요.
1: 네.
0: 웜의 시작도 안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1등을 놓치신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해 주셨고요.
1: 네.
0: 네.
1: 많은 분들이 아침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너무 네. 다정하신 것 같아요.
1: 네.
0: 방송 시작하자마자 들어온 문자가 22개. 네. 정말
1: 네.
0: 우리 황경희 집사님, 이봉진 집사님, 여기주 집사님 네,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0: 네.
1: 너무 좋습니다. 보기 네. 너무 좋아요. 네.
0: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네. 그냥 방송의 청취자로서,
1: 네.
0: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있는 방송, 참 보기 드문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네. 할까요? 퀴즈 낼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네. 퀴즈는요.
0: 잠깐만요, 목사님.
1: 네.
0: 퀴즈 내기 전에, 0112님이 벌써 정답이 3번이라고.
1: 오, 어떻게 아셨죠?
0: 3번이라고. 네, 정답. 항상 저희 정답이 좀 그랬나 봐요.
1: 아, 네. 그렇군요.
0: 질문을 듣기 전에 정답을 맞춰주신 0112님. 네.
1: 네.
0: 감사드리면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질문으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자 무슨 덩이가 되게 하라고 도발했을까요? 자 돌을 무슨 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복덩이. 네, 돌을 복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 2번 댕댕이. 네, 돌을 댕댕이가 되게 해봐라. 3번 떡덩이. 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번 원수 덩어리. 네. 원수덩이. 예.
0: 이럴 때는 좀 약간 찰지게.
1: 예.
0: 왼수땡이라고.
1: 아, 왼수땡이. 예. 예, 그렇죠.
0: 목사님은 정말 예. 거룩하셔서 잘 못하신다.
1: 이 돌을 왼수땡이가 되게라.
0: 네.
1: 네네.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0: 아니, 근데 마귀가 네. 참 원초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딱 먹는 거 가지고, 그죠?
1: 그렇죠. 왜냐하면.
0: 네.
1: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우리 약한 것을 건드리죠.
0: 네.
1: 사탄이. 네.
0: 참 교묘하고요.
1: 네. 네.
0: 이런 애매한 거 이거 만들 수도 없고 안 만들 수도 없고 참 이 애매한 상황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을까 또 궁금하네요, 목사님.
1: 네. 근데 그 당시 또 팔레스타인 이 돌들이
0: 네.
1: 약간 이 떡처럼 생겼다 그래요. 빵 이렇게.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는 또 이게 빵이거든요.
0: 아.
1: 빵인데. 네, 이제 그 딱 보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0: 네.
1: 예수님 시장하셨겠어요.
0: 아.
1: 네. 자, 무슨 덩이일까요? 자, 1번 복

0: 땡덩이, 네. 2번 댕댕이, 3번 떡덩이, 4번 왼수땡이.
1: 네, 네. 여러분, 마귀가요 돌을 이것덩이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무슨 땡이를 만들라고 했는지 네.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0: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치시죠. 자,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 땡땡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 마귀 입을 닫으시죠.
1: 네.
0: 닫게 만드는데요. 자, 이 땡땡. 자, 이 땡땡이 무엇일까요?
1: 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것으로 살라고 기록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네. 이겨버리십니다. 무엇으로 살라고 했을까요?
0: 네. 1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오직 야채로.
1: 야채로.
0: 야채로 살 것이오. 네, 2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오직 과일로 살 것이라.
1: 과일.
0: 과일. 3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1: 말씀.
0: 네. 4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고기로만 살 것이오.
1: 고기.
0: 고기.
1: 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받아치십니다.
0: 네.
1: 여러분, 떡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보기가 정답이 둘 다 똑같네요.
1: 네.
0: 네. 정답이 같아요.
1: 사랑이들 안에 모든 정답은 이 번호 안에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아, 저도 그 생각해보니까 학창시절 때 이게 그 잘 모르겠으면 이 번호를 찍었던 것 같아요.
1: 아, 이 번호를 주로 찍으셨네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치러 갈 때 아침에 네. 이제 엄마가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을 나서면서 엄마 오늘은 몇 번 찍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주로 3이지.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자,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현혹되지 마시고, 자, 우리, 자, 몇 번인지.
1: 네. 네. 사실은 암송이 그만큼 중요하다.
0: 아, 네, 그렇죠.
1: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도 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0: 맞습니다.
1: 그걸 강조하려고 목사님 퀴즈 준비하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찬양 나가는 동안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요. 찬양 후에 말씀 속, 영어 속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0: 아멘. 올레션스 경배와 찬양의 목소리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은 좀 힌트가 듬뿍 담긴 찬양을 고르다가 네. 이 찬양을 선정을 했는데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1번 야채, 2번 과일, 3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4번 고기. 네, 아, 이렇게 다 보기를 좋네요. 드립니다. 네. 네. 정말 제가 주님을 몰랐다면 아마 4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네,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단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번 퀴즈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 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질문으로 또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첫 번째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자 이것이 되게 하라고 도발하죠. 자 돌을 자 무엇이 되게 하라고 했을까요? 1번 자 복덩이, 돌이 복덩이가 되게 하라. 2번 돌들로 댕댕이, 2번 댕댕이가 되게 하라. 3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번 이 돌들로 왼수땡이가 되게 하라.
0: 어우, 잘하셨어요.
1: 아, 좀 찰진입니까?
0: 잘 됐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0: 조금만 더 세게 왼수땡이 이렇게 하셔야지 좀 약간 느낌이
1: 네. 네. 왼수땡이.
0: 네.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서 아, 이렇게 암송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퀴즈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 네. 네.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평생에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 그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구절을 한번 나눠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0: 그렇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탁 나오듯이.
1: 그렇죠.
0: 우리를 탁 눌렀을 때 나오는
1: 네.
0: 그 말씀.
1: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살렸던 말씀. 또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 예, 네, 정말 내 평생 붙들은 말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좀 이렇게 나눠주면은 너무 은혜가 클 것 같아요.
0: 네, 목사님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1: 네, 갑자기 들었어요. 그
0: 역시
1: 생각이.
0: 성령님께서 네,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1: 오늘 정말 말씀 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래서.
0: 목사님은요 네. 그런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1: 갑자기 물어보니까 네. 제가 긴장이 되잖아요. 우리 PD님은요.
0: 네, 저는 딱 누르면 나오는 말씀이. 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근데 말씀 속에서 그 뜻이 뭔지를 발견했던 그 감격.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 아멘.
0: 웜의 뜻이 여기 있었구만. 이래가지고 제가 네. 너무 기뻤던 그때가 기억이 나서 사람이 누구 딱 물으면 바로 띵 누르면 그 말씀이 딱.
1: 저 생각났어요.
0: 네.
1: 저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0: 목사님, 거기도 뜻이 나오네요.
1: 그러네요.
0: 네.
1: 네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할 손으로 바꾸시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말씀을 늘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0: 아멘.
1: 네.
0: 목사님이 방금 암송하신 그 말씀 모든 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서 선이요 목사님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1: 네.
0: good

0: good이라고 나오더라고요.
1: 그렇죠. 좋은 것을 바꾸신 네. 하나님이시죠. 네.
0: 정말 우리 하나님은 good이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0: 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저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형제 자매가 아닌가 싶은데요.
1: 맞습니다.
0: 우리 4435님께서 네. 이런 문자 주셨어요.
1: 네. 사랑합니다. 친구와 시골에 다녀오다 운전 중에 문자합니다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 와, 4435님 귀한 문자예요. 시골 다녀오다가 네. 운전 중에 잠시 이럴 때는 빨간불 이렇게 딱 걸린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귀한 문자. 4435님 감사드리고요. 1487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굿모닝. 오늘도 소풍 같은 하루. 순천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1: 아, 소풍 같은 하루. 저는 진짜 소풍 때 너무 저는 그 당일날보단 사실 그 전날이 훨씬 설레었거든요.
0: 네.
1: 네. 소풍 같은 하루. 아, 너무 표현이 좋네요.
0: 아, 우리 1487님 음유 시인이 아니신가. 네. 귀한 표현도 감사드리고요. 또 1316님은 목사님 때문에 위로받으셨네요.
1: 아, 네. 저도 찍기 했죠. 네. 네. 목사님도 찍기 하셨구나. 이렇게
0: 3번
1: 하셨는데.
0: 찍으셨답니다. 우리 목사님.
1: 아, 네.
0: 네. 혹시 자녀가 시험 기간이라면 목사님도 3번 찍었으니 너도 그리하여라.
1: 아, 절대로 제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0: 네. 9021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작년 저에게 주셨던 말씀 뽑기였습니다.
0: 아. 오, 사람이 떡으로만 네. 살 것이 아니요.
1: 그렇군요.
0: 9021님 꼭 이 말씀 붙드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282님도요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1: 번호가 너무 좋아요.
0: 네.
1: 빨리빨리.
0: 좀 성격 급하실까요? 8282님. 네. 퀴즈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1772님께서도 정답. 네. 맞춰주셨습니다. 1316님도 정답이고요. 0771번님은 오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네. 8940님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샬롬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네, 정답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아유 8940님 이렇게 문자 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1778님께서도요.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퀴즈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1113님 0782님 0112님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요. 아유 9021님 이 문자는 목사님이 좀 목소리를 낮게 깔면서
1: 이거 제가 제 입으로 읽기가 좀 되게 민망한데 네. 안녕하세요. 매주 듣는 목사님 음성이지만 라디오에서 들리는 음성은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요.
0: 아 네. 그래요? 네. 네. 9021님은 참 좋겠어요. 이 멋진 목소리를 매주 들으시니까요.
1: 네. 너무 큰 힘이 됩니다. 네.
0: 목사님이 조금 피곤한 얼굴이셨는데 갑자기 막 생기가 네. 눈에서 막
1: 네, 너무 힘이 납니다.
0: 광선이 막 나오고 계십니다.
1: 네. 네.
0: 파리파리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 아멘.
0: 우리 파리님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최애 구절로 암송하시는군요.
1: 네. 벌써 은혜가 돼요.
0: 네.
1: 네. 이거 암송 구절 아닐까요? 그렇죠?
0: 그럼요.
1: 네.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1: 네. 우리 9507님 목사님 성우 같으세요. 네.
0: 목사님 어떻게 오늘 소고기 쏘셔야 될 것 같아요.
1: 정말 쏘고 싶습니다.
0: 네.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 0782님께서 외우시는 말씀도 보내주셨네요.
1: 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30년 전 집들이 선물로 액자에 적혔던 말씀. 저의 마음에 걸렸던 말씀. 매일 봤더니 맞나요? 지금 제가 또 읽고 있는 거 맞죠?
0: 아니신 것 같아요.
1: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네.
0: 이 말씀이. 네. 그 30년
1: 방에 걸렸었던. 그건 방에. 그렇죠.
0: 집들이 선물로 액자에 걸려 있었던 말씀인데. 네네네. 이거를 매일 보다 보니까. 예. 암송이 됐다라고.
1: 와.
0: 예.
1: 제 요즘 눈이 좀 안 좋아서.
0: 액자가 네. 이렇게 중요하네요, 목사님.
1: 아, 맞습니다. 네. 네. 그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0: 네.
1: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대동강변에 그 성경책 들고 왔을 때
0: 네.
1: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해 보지도 못하고
0: 맞아요.
1: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당시에 그 뿌렸던 성경책이 그 정말 놀라운 그 스토리가 있어요.
0: 네.
1: 한 최채량이라고 하는 12세 소년이 그 책을 들고 가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근데 그분이 집에다가 성경책을 벽지로 발랐어요.
0: 그땐 종이가 귀에

0: 종이가 귀했으니까. 네.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나중에 그 집이 평양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1: 어머.
0: 네.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1: 네.
0: 그리고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획을 그었던 영적 획을 그었던 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죠.
1: 네,
0: 대부흥이 있었던. 아,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1: 네, 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영어로 한번 암송해 볼 텐데 네. 목사님 벽지 중요하네요.
0: 벽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1: 네.
0: 네.
1: 말씀으로 그냥 벽을.
0: 좋죠.
1: 네. 네. 늘 볼 수 있게. 네. 여러분 귀한 문자에 힘을 얻으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네. 버튼을 딱 누르면 나와야 되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이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왜냐하면 4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체를 썰어서 목사님이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0: 아,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인가요?
1: 네.
0: 네. 우리가 첫째 주에는 Your Word, 주님의 말씀, 네, 이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배웠고요. 둘째 주에는 It's a lamp for my feet. 내 발의 등불입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고요.
1: 네.
0: 셋째 주 지난 시간이죠. A light on my path. 예, 기억나세요?
1: 네.
0: Path가 아니고 path.
1: path.
0: 예, 그렇죠.
1: 번데기 발음.
0: 예. 네. A light on my path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전체를 완전히 한번 우리 마음을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총 정리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네. 먼저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1: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바로 한번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그냥 흘러보내도 되고요.
1: 네.
0: 아는 단어만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준비되셨죠? 목사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네.
0: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1: 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0: 예. 좋습니다. 네. 뭐 중간에 막혀도 되는데요.
1: 네.
0: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동원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날 때쯤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이 영어 이 구절이 좀 입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볼 텐데요.
1: 네.
0: 여러분 긴 문장을 외울 때는 사실 이 단어를 하나씩 붙잡기보다는 의미를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your word 하면은 주의 말씀.
1: 네.
0: Your word, 그죠? It's a lamp. It's a lamp 하면은 등불이다.
1: 네.
0: 네, 그죠? For my feet, 내 발에. A light on my path, 내 길에 비칩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씩 외우면 훨씬 더 나중에 외우기가 쉬운 거죠.
1: 네.
0: 그럼 우리 한번 우리 덩어리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까 퀴즈도 덩어리.
0: 네. 그러네요.
1: 복덩어리, 떡덩어리, 치즈 덩어리 막 이랬는데.
0: 네, 맞습니다.
1: 말씀도 덩어리로.
0: 그렇죠. 네. 네. 먼저 your word.
1: Your word.
0: Your word.
1: Your word.
0: 예, your word가 아니고 word. 예.
1: word.
0: 예. 주님의 말씀이죠. It's a lamp.
1: It's a lamp.
0: 예. It's a lamp 하면은 램프. 집에서 켠 램프 있잖아요.
1: 네.
0: 등불이라는 거죠. For my feet.
1: For my feet.
0: Feet 하면은
1: feet.
0: 내 발에라는 뜻이죠.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1: A light on my path.
0: 네. 내 길에 나의 길에 빛이다.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째와 둘째는 붙여서 이 덩어리를 두 개를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두 덩어리를 붙여서 한 덩어리로.
0: 그렇죠.
1: 네.
0: Your word is a lamp.
1: Your word is a lamp.
0: Your word is a lamp.
1: Your word is a lamp.
0: 주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셋째와 넷째 덩어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1: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0: 네, 좋습니다.
1: 네.
0: 이번에는 그러면 전체 이 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한번 해볼게요.
1: 아이고.
0: 네, 할 수 있겠죠?
1: 네. 할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1: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네. a light on my path.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눈 감고 외우시는 모습이 살짝 긴장한 모습이 보였어요. 네.
1: 급하게 다시 떴습니다.
0: 괜찮아요. 오늘 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심령에 새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1: 네.
0: 자, 이번에 한번 리듬을 한번 타면서 해볼까요?
1: 네, 리듬 중요하죠. 네,
0: 덩어리로 이제 해봤다면 이번에 리듬을 타면서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중요한 단어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our word, lamp,

0: faith, light, path.
1: 아.
0: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주변에 뭐 어떤 비동사나 뭐 기능어인 is a for my own. 이건 조금 더 가볍게 읽어보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강세를 한번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1: 아.
0: 예. 좀 어렵나요?
1: 아.

0: 셋, 넷. Your word.
1: Your word.
0: 예. A lamp.
1: A lamp.
0: My feet.
1: My feet.
0: 네. 그다음 path.
1: Path.
0: 네. 정확한 문장을 한번 유지하면서 느낌을 한번 리듬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1: 네. 예. 리듬을 타면서 여러분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Your worl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0: 오, 좋아요. 네, 좋습니다.
1: 네.
0: 네. 네. 우리 오늘 또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말씀을 네. 또 암송이신지 한번 또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1: 네. 여러분들의 최애 말씀 보내주시기를 바라는데 찬양 네. 한 곡 듣고 여러분 주신 문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0: 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나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 되나 이런 갈림길에 늘 서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럴 때 말씀을 외워놓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선택의 네.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사실 선택할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실수하거든요.
1: 네.
0: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늘 옳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옳은 길.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 암송이죠.
1: 아멘. 여러분 찬송 속에 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 이어갈게요.

0: 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네, 우리 방익수 목사님의 목소리로 영으로만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네.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중심이 내 유익, 내 얼굴,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고 바른 선택들을 해가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암송, 본인이 내가 평생 붙드는 말씀. 네. 네, 이렇게 함께 나눠주고 있는데요. 진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우리 0516님, 날씨 참 좋습니다. 예, 정답 보내주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 네, 이거는 이제 찬양 또 가사기도 네. 하죠. 네네네.
0: 아, 오늘 이 찬양 한번 틀어야 되겠는데요.
1: 네.
0: 네. 그러면서 네. 소풍 같은 하루. 저도 오늘 소풍 다녀오겠습니다. 어, 센스쟁이.
1: 네. 네.
0: 0516님 감사합니다. 우리 1113님께서도 간증과 함께 네.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보내주셨네요.
1: 네.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 가슴에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장병이 생겨서 5학년 때 벌써 이렇게
0: 콩팥 신장 콩팥,
1: 네네 네.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하고 물만 먹으면서 14일째 되었을 때 이 밥이 먹고 싶다고 울고 있을 때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니 그 고통을 내가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 손잡고 기도해 주신 기억을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0: 와.
1: 네. 와, 참. 지금은 괜찮으시죠?
0: 네. 네. 어우, 괜찮으셔야 될 텐데.
1: 네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걱정됩니다.
0: 초등학교 네. 5학년 학생이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 그러니까요.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0: 그때
1: 네.
0: 마음에 새겼던 이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네. 야채일까요? 과일일까요? 고기일까요? 말씀일까요? 여러분 네.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7174님이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네, 또 네. 응원의 문자 격려의 문자 보내주셨고요
1: 네.
0: 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말하는 동안 남은숙 집사님 2042님께서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고요
1: 네.
0: 1487님께서도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0: 아멘.
1: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0: 야.
1: 네, 이 말씀.
0: 목사님, 네네.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까지만 나와 있는데 뒤에 것도 쫙 외워버리시네요.
1: 아, 저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참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밑에 아무것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네. 너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네.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0: 아니 이 말씀 네. 우리가 영어로도 한번 외웠었잖아요 목사님
1: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아 정말 말씀이 우리 DNA 안에 숨어 있다가 네. 이렇게 다 꺼낼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0: 그래, 기도할 때이 말씀을 가지고
1: 네.
0: 기도 많이 하거든요.
1: 말씀을
0: 붙잡고.
1: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라고 할 때.
0: 약속을 붙잡고
1: 네.
0: 기도하는 거죠.
1: 네.
0: 네. 우리 또 1772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 아멘.
0: 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1: 네. 네네. 우리 1772님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연결해주는 네, 한 가족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1: 목사님 오늘은 함께 외운 말씀도 참 좋지만
0: 네.
1: 암송이
0: 예.
1: 근데 목사님 요즘은 또 휴대전화로 성경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또 애청자분들이 암송이 굳이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0: 네, 그런 질문 될 수 있는데
1: 네.
0: 물론 필요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말씀과 이 마음에 저장된 말씀은 완전히 다르죠.
1: 그럼요.
0: 네, 어려운 순간에는요. 사실 성경 앱을 열 여유도 없을 때가 있어요.
1: 네.
0: 네. 그러나 마음에 새긴 말씀은요. 두려운 순간에 떠오르고요. 또 유혹 앞에서 우리를 붙들는 말씀이고요.
1: 아멘.
0: 또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기도하게 되는 예, 그런 힘이 되죠.
1: 그럼요.
0: 네.
1: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대답하셨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1: 아멘.
0: 말씀 암송은 단순한 두뇌 훈련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위기의 순간에 붙들 손잡이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와,
0: 네.
1: 영혼이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0: 네, 붙드는 손잡이.
1: 손잡이.
0: 아,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흔들릴 때 붙잡을 게 필요하잖아요.
1: 네.
0: 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 암송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외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외우면
0: 네.
1: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길이 보이겠네요, 목사님.
0: 맞습니다. 주님 지금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1: 맞아요. 암송한 말씀이 삶에서 사용될 때 진짜 또 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외운 구절의 수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죠.
1: 아멘.
0: 네. 네. 자,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제가 한번 세 가지 습관을 좀 제안하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읽기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한 절이라도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1: 네.
0: 네,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오늘 내 삶에 무엇을 비추는지 생각하는 거죠. 곱씹는 거죠. 묵상입니다. 셋째는 순종이죠. 오늘이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1: 순종하고
0: 네,
1: 네,
0: 그렇죠.
1: 읽묵순
0: 네, 읽고 네. 묵고 순종하고
1: 네.
0: 끝날에 무슨 광고 있잖아요. 뭐 딴다 딴다다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묵고 뜯고
0: 아, 이거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한번 그 리듬에 맞춰서
1: 네.
0: 읽고 묵고 순종하고
1: 네.
0: 네. 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한다.
0: 네,
1: 예, 묵
0: 아, 묵고는 아니었네요.
1: 네.
0: 제가 묵고라고 그랬죠.
1: 네, 네. 묵상을 묵고라고 하셨어요.
0: 묵상하고. 네.
1: 우리 목사님도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진. 네.
0: 저도 연약합니다.
1: 네.
0: 영어로 배운 구절도 이렇게 한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요, 전체 구절을 한번 말해보고, 또 낮에는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한번 더 말해보고, 밤에는 오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또 한번 말해보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자연스럽게 세 번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 기억하는 말씀 될 수 있죠.
1: 네. 목사님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또 한번 암송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0: 너무 좋죠.
1: 또 자녀와 번갈아 가면서 한 구간씩 말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대화도 되고.
1: 특히 자녀가 영어로 말씀을 외운다. 얼마나 이쁠까요?
0: 너무 좋죠.
1: 네.
0: 네네. 맞습니다.
1: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지 않고 최종 암송에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천천히 우리가
0: 네.
1: 최종 암송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1: 네.
0: 네.
1: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0: 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약간 좀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린 게 보였는데. 네.

0: 네, 잘하셨습니다.
1: 제가 눈이 커가지고. 네.
0: 네. 계속 이사님.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남성은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
1: 네. 네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다 외우셨나요? 혹시 다 못 외우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암송을 위해서 가로넣기 퀴즈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목사님.
0: 오, 좋습니다. 네. 네, 가로넣기 퀴즈 한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목사님께서 약간 스피드 퀴즈라고 해야 되나요? 가로넣기 퀴즈를 주실 텐데 이런 효과음이 나갈 겁니다. 네. 긴장되지 않습니까?
0: 긴장되네요, 갑자기. 네. 네, 초식에.
1: 네. 목사님께서 과로의 과로를 주실 때마다 그 과로를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텔레파시로 보내셔도 되고, 샵9750번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가로넣기 퀴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첫째 나갑니다. Your is a lamp for my feet. 네. Your is a lamp for my feet. 자, your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1: 네. Your word. What? 맞죠?
0: 네, 목사님?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Your word is a for my feet.
1: 네.
0: 네. Your word is a for my feet.
1: 여러분, for 네. my feet 앞에 무엇일까요?
0: 네. 발에 뭘까요?
1: 네. lamp. lamp.
0: 정답입니다.
1: 네.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0: 네. for my 뭐 시간 다 된 거예요?
1: 네. 끝까지 가려고
0: 했는데. 아, 그랬군요.
1: 스피드 퀴즈의 또 묘미가
0: 아, 이게 스피드 퀴즈라는 건 제가 깜빡했네요. 네, 네, 네.
1: 다음부터는 스피드 퀴즈임을 감안해서 네.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어떻게 많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가로넣기 퀴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4171님께서 오늘 새싹 처음 보내주신 네. 문자인데요.
0: 아유, 할렐루야.
1: 네. 아멘. 다시 만난 주님 감사합니다. 어머.
0: 아, 우리 417 하나님, 오랫동안 좀 주님을 떨어져 있었나 봐요.
1: 목사님, 제가 4171님의 사연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다시 만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0: 아, 네. 기도할까요? 네.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국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417 하나님 다시 만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님을 몰랐다가 다시 주님을 알게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어둠 속에서 또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417 하나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417 하나님, 어떤 사연인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시 만난 주님, 다시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아마 주님이 안 놓치실걸요?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네. 나누고 싶습니다. 1772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0: 네, 읽고 묵상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진아 PD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하루 보내세요.
1: 네,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귀한 말씀을 영어로 암송해 봤습니다.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0: 아, 참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1: 네.
0: 네네네. 우리 지금 4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았는데요.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 말씀 꼭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1772님께서 읽고 묵상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PD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네요. 목사님 아까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0: 네.
1: 0516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찬양 가사를 적어주셨잖아요.
0: 네.
1: 네.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우리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열심히 암송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퀴즈 정답은요, 1번 떡덩이 3번이었고요. 3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자로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방송 후에 꼭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간직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지금까지 저는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해오름교회 김분희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이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5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읽다 마음을 읽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2장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위한 명령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명령은 첫째, 시체를 밤새 두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어서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죄 범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체조차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죽은 사람을 밤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매달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하며 그 사람을 내 마음속 형틀에 계속 매달아 놓고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고된 시집살이를 한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겉으로는 네네네 하며 대답했지만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미워하며 정죄했어요. 나무 위에 달아놓고선 곱씹고 또 곱씹으며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홀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매달아 놓은 죄인을 당일에 장사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매달아 놓은 수많은 죄인을 그날의 말씀으로 묻어야 합니다.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고하지요. 내가 매달아 놓은 것을 매장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나를 위해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죽을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디 쉽나요? 당장 나와 관련이 없어도 유명한 범죄자의 출소 소식에 왜 나왔냐? 벌써 내보내면 어쩌냐? 하며 이를 가는 게 우리잖아요. 정말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직 매달린 수많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물론 내가 용서하지 못해 매달고 있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마음속에서 장사 지내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예수님이 이미 지셨음을 믿습니까? 거룩을 위한 명령은 둘째,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해요. 3절에서도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라 하지요. 4절에서는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막말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소나 양을 발견하면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며 보살필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못 본 채 하든지 몰래 잡아먹어 버리든지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내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남의 가축도 이렇게 돌보라는데 하물며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더 수고하고 더 정성을 기울여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곁에 지체가 소를 잃든 길을 잃든 매사에 못 본 채 하진 않습니까? 나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웃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며 무관심하지요. 이런 우리를 향해 4절에서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형제를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내가 그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돌려주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돌려받게 됩니다. 왜죠?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자식을 돌보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구원을 위해 내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내 시간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내 곁에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있진 않나요? 정말 저 사람만큼은 돕고 싶지 않다 하는 그는 누구인가요? 상사의 갑작스런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이제는 말씀으로 마음에 술을 달기를 다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지난 겨울 건강하셨던 회장님이 갑자기 폐에 물이 차 병원에 입원하신 뒤 두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평소 너무나 건강하셨기에 준비 없이 맞이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제게 큰 충격이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서로 가까이에서 모시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갑작스러운 빈자리가 잘 실감이 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입원하신 동안 가족보다 병원에 더 오래 상주했기에 장례를 치르고 상속을 준비하는 동안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생색이 무섭게 올라오고 돌아가신 분을 향한 연민만 남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세 번 나와요. 또 돌보아주고 돌려주라고도 하세요. 몸은 고되고 마음은 생색이 났어도 입원하신 동안 매일 곁을 지켰기에 회장님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받으시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떠올라요. 세상 성공에 늘 목이 말라 있고 돈을 사모하는 저의 허술한 마음에 이번 사건

0: 을 통해 믿음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8절처럼 믿음의 튼튼한 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상속 과정의 불만과 이해 타산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부럽고 한편으로는 정죄돼요. 그러나 성공을 위해 입맛에 맞춰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매일 큐티 말씀으로 12절처럼 제 마음에 술을 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을 위해 섬기는 구별된 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출근하면 오늘도 모든 순간 지혜 주시길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죄와 판단이 올라올 때 심호흡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입니다. 5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정체성을 함부로 뒤섞지 말라는 것이죠. 동성애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6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비유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죠. 9절부터 12절에는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 를 함께 결의하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는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옷, 내 귀에 술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반복해서 구별이라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는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구별해 부르시고 거룩을 명하십니다. 거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 귀에 단, 옷, 술과 같은 표식,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더욱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직도 땅에 묻지 못하고 매달아 놓은 채 정죄하는 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너 때문이야를 외치는 저희입니다.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때문이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힘든 그 한 사람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낼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길 원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해하는 모든 악법이 폐하여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의 믿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날,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까지 반드시 온다. 예, 디모데서 3장 8절 10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좌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아닌 현실 위주로 상황을 보고 기분 따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감각적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기분 좋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된대 이러면서 그래서요 준비를 않고 못하고 그러다가 코련이 갑자기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야. 난리 난리죠. 세상 난리.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상이변, 또 민족이 계속해서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징조다. 지금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믿는 자 굉장히 박해가 크게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믿음을 잘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아니하면 왜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너희를 막 공유에 넘겨주고 회당에 매질하게 하며 막 권력자들 임금들이 너 막 반 엔티 그 기독교 막 일어나서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싫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고 선교 싫어하고 이런 법 제정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징조가 그랬다. 그 시작을.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다 흔들린다. 그리고 휩쓸린다. 그리고 믿음이 약화되어서 그래서 흔들리고 나아간대. 여러분 기독교 적대시하는 세상 권세 법 제정 이런 거 계속해서 뭐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일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사회적 도덕적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는 알아야 된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진짜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이기적이에요. 막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데 자랑질하는데 헛된 자랑 많이 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거 싫어해. 거룩한 막 그 거룩한 거 싫어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한번 막 아 그래 뭐 상처받았다 그러면 안 풀어요. 막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막 사나우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그냥 대충 현실적이어야지 뭐 예수님 재림한다, 예수님 함께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뭐 있다 이런 것들 말씀 중심도 아니고요. 그냥 제일 좋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저 관심도 없고 이런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깨어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둔하면 휩쓸린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말세에 참 믿음 보기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2절 14절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교회 사랑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교회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막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니 사랑 이런 사랑 세상 사랑 쾌락 사랑 이런 것이 더 좋지 뭐 하나님 사랑 뭐 원수 사랑 이런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도 약해지고 그러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이때 말세에는 끝까지 가봐야 되고 끝까지 완성된 구원 확실한 구원을 이루어야죠. 끝까지 믿어야죠. 한때는 믿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믿음 없어요. 그러면요 구원이 어떻게 보장돼요? 예,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이런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매스메디어의 이런 역할은 다른 데 있잖아요. 다 지금 갈 수 없는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무슨 설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까지 예수님 말씀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지금 승천의 장면 속에 구름이 지금 가려워서 나중에 이렇게 올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공중에서 여러분 눈여겨 이 징조를 보아야 되는데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올 때 그때 많은 민족이 통곡하려 왜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뻐하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가 없는 자 통곡하게 되겠죠. 구원에서 떨어질 때 애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이 징조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세를 대비하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성도들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 말씀에서 내 말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내가 다시 오마 구름 타고 인자가 올 것이다. 그때 믿는 자 천사를 통해서 다 택한 자들 불러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역사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세대 여러분 지금 광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또 지금 뭐 예측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요. 코로나 예측했나요? 그래서요. 네팔 사건 예측했나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모르고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는 체하고 이런 것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 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도 자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좀 자랑하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좀 자랑하라고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랑하는 거 조심하라고요. 그거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건 악한 자랑이라고. 그건 악한 짓이라고. 예수님 상관없이 성공했어요?

예수님 상관없이 돈 좀 잘 벌었어요? 진급했어요? 예수님 상관없이 힘을 얻었어요? 권세 얻었냐고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그래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닌 건 우리 자랑할 것 없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자랑이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잘 됐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힘을 발휘하고 있대. 자랑하지 말라. 그거 허탄한 자랑이고 그것은 악한 짓이고 그 심판받게 된 것이다. 자랑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세상 것이 하나님의 사랑 없다라는 증명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알아라.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없다. 그 안에 있지 않다. 나에게도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없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 더 좋으니까.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 이러면 여러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거 다 헛되게 끝날 거예요. 금방, 얼마 못 갈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강한 사람은 막 자랑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막 여러 가지 그 자랑거리를, 이생의 자랑을 막, 한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러는데 다 허탄한 자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 인정받는데, 이런 말씀은 희미하고 감각적 지식으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그래서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러다가 금방 또 쇠해지죠. 어제 자랑했던 거 금방 날아갑니다. 뭘 자랑한다고? 허탄한 자랑에,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자랑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랑 주 안에서 사랑인가?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비유를 했어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대풍작을 이뤄서 낡은 곡간 다 허물고 새로운 곡간을 지어서 그곳에다 지금 잘 된 수확을 다 정해놓고 생각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호화호식 하면서 살자. 이랬대 속으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다 하시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 자랑하지 마. 뭐 잘 되었다고, 크게 부유하게 되었다고, 크게 성공했다고, 큰 권세를 얻었다고. 오늘 밤 너 영혼 끝나. 그러면 뭘, 그게 뭘 자랑거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다 이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를 위하여 노후를 이렇게 준비해야지. 지혜, 정말 지혜롭죠.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 어리석지,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거 있으면 좀 하나님께 바쳐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기회를 주고 이러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것 이룰 수가 없어요. 감동이 안 되니까. 아니, 감동이 와도 계산이 안 되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 들을 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제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자찬 뭐 과찬하고 뭐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그런 자, 주님이 칭찬하셔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어. 그러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수 있어. 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늘 영광의 잔치, 천국 잔치에 영광과 함께하라. 이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근본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주 안에 아닌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것이에요.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았고요. 사도 바울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런 것도 다 배설물로 처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런 충성된 자의 모습, 주 안에서 확실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좀 행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신앙의 힘이 발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없고요, 그냥 헛된 자랑만 하고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 그래서 자랑질 많이 한 사람 있죠. 막 별것 아닌데 막 자랑질만 해요. 그런데 보면 주 안에서는 상관이 없어. 이렇다면 정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 말세를 대비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간구하고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대로 여러분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그래서 믿음이 좀 확실해지게 해야 돼요. 믿음이 모호하게, 여러분 모호한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이 그냥 뭐 믿음이 이 말씀보다도 그냥 형식적인 유지는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좀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흔들려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해야 돼요. 막 온갖 교훈들, 세상 풍조, 여러분 그거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연결되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래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확실하게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좋았다가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런 재앙을 같이 당하네. 교회도 저런 목회자도 뭐 같이 재앙 맞았네. 그래서요, 실족했어요? 흔들렸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풀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헛되지 않는 여러분 주의 일, 그것을 기쁘게 하느냐고요. 한때는 했는데요, 기분 나빠서 지금 못해요. 상처받았어요. 안 해요. 믿음이 흔들렸던 거지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 강할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어떤 면에서 주의를 하면서 욕을 먹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데, 진짜 믿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진짜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진짜는 검증을 통과해야 돼요. 믿음도 시험이라는 검증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 없이 평탄할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 당할 때는 그때 믿음 있는 자, 그 믿음이 확실한가, 믿음이 약했는가, 아예 믿음이 없었는가,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근심이 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 오히려 그때가 크게 기뻐할 일이에요. 내 믿음이 인정받을 때예요. 상받을 때예요. 크게 도약할 때예요. 그게 바로 시험 받을 때예요. 시험 당할 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시험 당할 때 주춤해요. 그 시험 통과 못해요. 낙제 점수를 맞아요.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서 잘하다가 무슨 시험을 당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있나 없나, 하나님 있다면 이러나 이러면서 흔들려서, 그래서요 믿음이 사라졌어. 그러면요 그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 때, 아니 믿음이 약하든가, 진짜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었다고요. 그런데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요. 모든 재산 날렸어요. 열자 아니요, 다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여전히 안 풀려요. 육체의 질병으로. 그리고 친구들도 말하는 것이 다 위에서 권면해 주는 말인 것 같은데 다 속상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깨달았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그러나 다 이래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확실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냐고요. 감각적 신앙은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말씀 중심이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복음 전파 힘쓰는 사도들이 막 능력을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반대하는 자들, 그들이 막 잡아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거 합당하게 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떠오르니까 오히려 막 크게 기뻐하면서 나가더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팔복 중에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그것을 들어서 속상해 기분 나빠? 그런데 기분 나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야. 너희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 시험 중에, 환난 중에 기분 나쁠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에요. 말세를 대비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다가 실종하면 절대 복이 되지 않아요. 잘 믿다가 실종하면 복은 달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냐에 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막 속상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말씀 붙들고 극복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아요.

0: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참 이런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라든지 실족을 당하는 그 사람이든지 이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실족하는 실족에는 거리가 멀게 해야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 말씀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을 믿으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리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일 일을 우리 너무 장담하지 말고요. 그냥 내일은 내일 일이고 오늘 한날의 모든 일들 주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응해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말세에 어떤 막 세상이 요동하고 여러분 지진이 퍼지고 뭐 홍수가 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래도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평강이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고 보면 구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지만 깨닫고 보면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여러분 확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차원을 깨달으세요. 이 구원은 육신의 구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구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세상 관점으로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하고 믿는 사람도 재앙받아서 죽었고 믿는 사람도 박해당해서 비참하게 죽었다. 더 잘 죽더라. 그래서요. 실족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영생에 있음을 깨닫는 성도.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마지막 때를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깨닫고 준비해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자의 반열에서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 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세포교회 이금사모입니다. 하나님은 큰 산을 옮기기에 큰 산 같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으로도 큰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은 없을지 몰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산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고 해결되어지리라 믿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이지현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으시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 메가헤르츠, 여수 중계소 92.9 메가헤르츠 서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푸른 동산 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이금사모님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1: 진짜 사모님도 제일 바쁘셔서 제가 뵙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0: 아, 저는 거의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바쁘시죠. 오늘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멘트를 좀 했는데요.
1: 네.
0: 목사님, 우리가 겨자씨만한 정말 믿음만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네.
1: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신앙의 대화 나누다 보면 난 참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0: 네.
1: 믿음이 약해, 이런 부분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방금 사모님 멘트하신 그 내용을 들으면 전혀 걱정할 게 없고,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맞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0: 아멘.
1: 하면서 네. 멘트를 들었습니다. 참 은혜의 멘트였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저희들이 어떻게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죠?
1: 네.
0: 그렇지만 정말 조그마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그런 우리가 경험 아니면은 그 많이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1: 네.

0: 성경을 보면
1: 예.
0: 물론 정말 큰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큰 일을 하시겠다고
1: 아멘.
0: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1: 그럼요.
0: 하는 것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0: 네.
1: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 시간에 많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인데, 지금 사모님 멘트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1: 주님.
0: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정말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1: 아멘.
0: 많은 내용, 여러 가지의 상황을 우리에게 중보 기도로 맡겨주셨사오니,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큰 산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십니다.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연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6874번님입니다. 아빠가 뇌경색으로 재활치료 중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서 응급실을 통해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째 계십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치료할 일이 많고 병명도 아직 나오지 않아 많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두려움 없이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모든 건 주님의 치료만이 할수 있습니다.
0: 네,
1: 아, 네.
0: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는 병명,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원인들 너무나 많은데, 오직 정말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고
1: 아멘.
0: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경색으로 재활 치료 중에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서 응급실을 통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치료할 과정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병명도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도 하고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님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다 걷어가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믿는 귀한 아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약한 것들이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서 나음받게 하시고 정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버님이 될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 네.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9131번님입니다. 가족 중에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이모님이 계십니다.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뇌간의 폐에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모님,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하였는데 지금 뇌출혈이 또 오셔서 입원해 계십니다. 이모님 구원이에, 영혼 구원이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래 주셨네요.
0: 네.
1: 네.
0: 정말 중요한 장기에
1: 네.
0: 다 암이 전이가 돼 있는 뇌출혈까지 오신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기 암 투병 중인 이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지인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뇌와 간과 폐에 이 암이 전이가 되어 있고

0: 그리고 뇌출혈까지 오셔서 입원해 계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손길로는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정말 믿음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전이되어 있는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오느니 원하노니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이모님에게 우리 하나님 한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투병하셨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 치료하는 손을 붙잡고 정말 매달리고 기도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사연은 6192번님입니다. 어머님께서 1개월 전부터 대상포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고 빨리 회복하셔서 일상생활을 예전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1: 네.
0: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 중에 대상포진이 가장 네. 아프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 전부터 대상포진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어머니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프신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를 구합니다.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1: 아멘.
0: 이 대상포진 잘 치료가 되고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이 더욱더 예전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어머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3806번님입니다. 암 투병 중입니다.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침륜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1: 목사님 오늘은 또 암에 관한 참 사연들이 많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예, 요즘 시대가 정말 암이 많은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 요청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믿는 역사가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1: 아멘.
0: 우리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암 투병 중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암의 통증 때문에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암이 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커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다른 암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수술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암의 줄기, 암의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3806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이렇게 중보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뿌리까지 근원까지 완전히 소멸돼서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 후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 네. 다음 사연을 소개합니다. 3806번님입니다. 암 투병 중입니다. 1790번님입니다. 지금 수술 중에 있는 퇴원한 지 45일 된 최이서 갓난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심장 수술과 좌심 실족으로 치우친 혈관 수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수술 잘 받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우, 네.

0: 태어난 지 45일 된 아기 갑란아기인데
1: 네.
0: 심장 수술 좌심실 쪽으로 치우친 혈관 수술
1: 네.
0: 정말 갑란아기가 큰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이기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1790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태어난 지 45일 된 최이석 갓난아기가 지금 수술 중에 있습니다. 심장 수술 받고 있습니다. 좌심실 쪽으로 치우친 혈관이 정상 자리에 제 자리에 있기를 수술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선하신 손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집도하는 모든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 과정이 완전히 성공적인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술 잘 받고 후유증이 없이 다시는 심장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는 45일 된 최이석 갓난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알고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45일이 되었으면 정말 앉기도 참으로 참 조심스러운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은 6347번님입니다.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어머니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족 간에 상처가 없게 하시고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잘 풀리길 오늘 또 기도 요청합니다.
0: 네. 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모든 문제가 잘 협의가 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아버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재산 상속을 이 가족들이 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 요청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를 기도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과정도 정말 순탄하게 화목하게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가족 전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화목한 마음 주시고 서로 사랑한 마음 주시고 양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재산으로 인해서 가족의 마음에 상처가 입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 MHz 여수중계소 92.9 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명현이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2348번님입니다. 뇌수막종으로 추적검사 중입니다. 이명과 편두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1: 네. 네. 정말 간단히 쓰셨지만 고통스러운 내용은 네. 이 한 줄 안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네요. 정말 하나님이 뇌수막종에 관련된 것도 그렇겠지만 이명과 편두통은 정말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위해서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2348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뇌수막종으로 추적 검사.

0: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언젠가부터 이명과 편두통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암이나 여러 가지 큰 중병도 우리가 다 치료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이명과 편두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2348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이명과 편두통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이 귀한 분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 마르지 않은 피 무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정말 많은 고통 중에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사연을 올려주신 만큼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계실 줄 믿어요.
0: 아멘.
1: 또 목사님께서도 그 고통을 아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은 9163번님입니다. 정태현 대학교 4학년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번 가을 대기업 공채 모집에 지원 중입니다. 적성에 잘 맞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 네.
0: 이게 취업 준비, 취업한다는 일이 정말 날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네. 상황이고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한 집 걸로 한 가정씩 취업 준비생이 있다라고
1: 네.
0: 말할 정도로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분도 정태현 성도님 대학교 4학년 또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으신 것 하나님께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1: 아멘.
0: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정태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이제 2학기가 지나면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가을에 대기업 공채 모집에 지원서를 지금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주신 적성에 맞는 그리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대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하며 정말 교회에서도 일꾼이 되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시고
1: 아멘.
0: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다음 사연은 3732번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위암 수술 중에 있는 안정섭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암이 전이 되어서 세 번째 위암 수술입니다.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11월 11일에 있는 폐암 수술도 간섭하셔서 암이 더 이상 전이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암을 세 번째 수술인데 또 이제 폐암 수술을 네. 또 하게 되네요. 네. 네.
0: 위암 수술이 수술인데 세 번이나 수술하고 또 전이가 계속됐다고 하니
1: 네.
0: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1: 아멘.
0: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술 중에 있는 안정섭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벌써 암이 전이가 돼서 세 번째 위암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더군다나 11월 11일 날 전이된 폐암 수술까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암이 전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번 수술한 것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이분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는 귀한 안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나는 정말 힘든 상황에 있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기
0: 아멘.
1: 바랍니다. 다음 사연은 7955번님입니다. 자녀 임영경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무용 입시 중입니다. 혼자의 싸움이 아닌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자녀가 의지하고 평안하게 최선을 다하길 기도해 주세요.
0: 네. 네.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무용에 준비하고 입시 준비하고 진행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영경 하나님의 자녀.

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명경에게 주신 이 한국무용의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달란트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우리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신 것처럼 정말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룸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진행하는 모든 과정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잘 감당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 네. 다음 사연은 1338번님입니다. 큰아들이 방학 중이고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어서 지금은 거부하는 상태이고 며느리도 신앙이 없고 사익감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네.
0: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의 현주소죠. 정말 신앙 잃어버리고 또 신앙 없는 배우자 만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큰아들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고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 두 아들이 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에서 상처가 있어서 지금은 거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 장성해서 귀한 가정 며느리까지 얻어서 복된 가정 꾸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며느리와 사위감까지 온전히 신앙으로 무장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세상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그래요. 정말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큰 축복이지요.
0: 네.
1: 정말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은 1995번님입니다. 동생이 난소에 혹이 커서 10월 23일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원하기는 수술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터질 위험이 있어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유되고 혹이 소멸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0: 네. 네. 수술하고 안 하고는 또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건데 수술해도 잘 되게 또 수술 안 할 수도 안 하고도 잘 되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동생의 난소에 혹이 큰 혹이 있다고 합니다. 10월 23일 수술 날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몸에 칼대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수술이 필요해서 수술하게 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정말 재발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동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모든 진행 과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치료 수술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 네. 목사님께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과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네, 성원님
0: 감사합니다.
1: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 믿고 나아가면 오늘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리라 믿으며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

0: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2: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2: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은혜와 진리 교회 박용종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온 우주와 역사와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이 땅의 주님의 대행자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오니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17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를 분쾌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신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의 붕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이 땅을 밝히고 맑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타락하고 악하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도, 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도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교단 안팎의 당면 과제와 선교적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현장 소식을 조시연 PD가 전합니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서울 도림교회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고 권위영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은 2차 투표 끝에 김한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항존직 정년 연장과 여성 총대 법제화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경북 경주에서 제111회 총회를 개최한 예장 합신총회는 박찬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0: 배출하고 공교회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예장 고신 총회는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단독 후보의 과반 득표 실패에 따른 재선거 끝에 신진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강원도 홍천에서 제111회 총회를 열어 김종희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미자립교회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강원도 정선에서 제116차 총회를 열고 김선배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예장 대신 총회는 전자투표 방식을 전격 도입한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이천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추대하고 이주일 목사를 목사 부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는 노회 수의 결과 165개 노회 중 54.5%만 찬성해 3분의 2 찬성 요건인 66.7%에 미달함에 따라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 합동총회는 정동수 사랑침례교회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를 만장일치로 재확인하고 기존의 관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현입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어제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이승수 신임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49회기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장종현 예장 백석 대표총회장은 설교에서 영적 장자교단은 사명을 위해 먼저 책임질 때 주어진다며 교회가 커질수록 허리를 굽히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선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는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과 이정익 기성전 총회장, 이기용 기성총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승수 신임 총회장은 백석총회가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영적 장자 교단으로 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이 위성정당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훈실은 최근 불거진 인사사태와 관련해 위성정당의 해악이 표심을 왜곡하고 시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훈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꼼수를 부린 거대 양당과 일부 소수정당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훈실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사과와 함께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 차단하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선거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특수유모차 지원사업 산책으로 연결된 중증장애아동 30가정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특수유모차는 기존 일반 휠체어나 중형 유모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량화와 등받이 조절 기능, 수유장비, 고정용 피딩 폴대 등을 갖춰 중증장애아동의 외출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29도, 광양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건강을 원하시면 새벽 기도를 드리세요. 믿음의 부유를 원하시면 말씀을 들으세요. 재물의 축복을 원하시면 십일조를 드리세요.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면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지혜와 지식을 원하시면 성경을 많이 보세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존경받기 원하시면 겸손하세요. 어느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글이 붙어 있었는데 방송 가정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좋고 꼭 필요한 말씀을 지혜롭게 정리해둔 것 같지요. 마음에 잘 담아두셨다가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방송가족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같았으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생각으로 의기양양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이유를 그가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이 무리한 짓이었다고 생각해서든 사울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을 준 것으로 생각해서든 중요한 것은 그의 양심이 예민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 추한 것을 많이 보거나 좋지 않은 일을 많이 당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면서 양심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거칠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자신 안에 담음으로써 오히려 양심이 더 부드러워지고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둔감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성령에 따른 감동으로 양심이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양심이 부드럽고 예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런 자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참된 신자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바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운데 읽어드렸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0: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북한에서도 김장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해산과 같은 농촌에서는 고추를 미리 사두려는 장사꾼들이 몰리기까지 한다죠. 이 장사꾼들은 도시에서 생필품과 약품들을 사와서 팔기도 하고요. 다시 고추 같은 농산물을 사서 도시로 가져가 판다고 합니다. 매년 보던 풍경인데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올 가을에는 고추 농사가 잘 안 돼서 먼저 확보하려는 이들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고춧값을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달라고 하는 거죠.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같은 양의 고추를 사는데 과거보다 10배 이상, 많게는 15배 가까운 돈이 필요한 수준이 됐을 정도로 북한 돈의 가치가 크게 내려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추 먹는 이빨을 뽑았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억압과 통제가 일상인 정당치 않은 북한 사회 속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서고 평안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북한 땅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을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과 또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옹 기장의 목소리로 차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출석 인사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서울에서 극동방송과 동행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라는 기도를 남겨주셨어요. 아멘. 피디님, 이곳은 경주예요. 가을바람처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북한 땅에도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7012님, 경주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출석 인사를 받아본 것 같아요. 7012님, 우리 오늘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면서요. 지금 우리가 맞는 이 가을 바람, 선선한 주님의 은혜가 정말 북한 땅 가운데도 차고 넘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181님이 봉고차에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친히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뒷좌석

조수석이신지 조수석이신지 타고 계신데 운전자 분을 포함해서 몇 분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어떤 분이 주파수를 맞추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선물을 보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잘 함께 은혜와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저 북한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물이 벌써 도착했어요. 잘 쓸게요. 저도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매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지난달에 선물을 당첨이 되신 제가 어떤 선물 보내드렸을까요? 앞으로도 출석 인사라는 선물로 기도의 한 줄이라는 선물로 OFD 함께 해주세요. 북한 땅에도 주님의 향기가 많이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줄 한 줄 정말 귀한 우리 기도로 우리 마음으로 나눠주고 계신데 항상 듣는 찬양 극동 방송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니 파주에 삼게 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도 남겨주셨고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속히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좋은 날씨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오늘 하루 북한에도 이런 자유로운 삶이 허락되기를 하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이 참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우리 4189님께서 주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회가 북한 땅에도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그 지역도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 후에는 오늘도 만나보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편 차이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을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셨던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신 분, 그리고 북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기쁨의 땅이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신 이 총 두 분께 정답 도전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두 분께 우리 출석 인사 선물을 약속하면서 한편 차이 문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 김장을 준비하면서 고추를 미리 사들이는 북한의 장사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뭐 고추나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생필품이나 의약품 같은 것도 도시에서 사와서 농촌 지역에서 팔고, 농촌에선 그렇게 사가서 또 도시에서 팔고,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 이 장사꾼들을 부르는, 북한에서 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문제는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며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너무 흥미롭고 예쁜 말 아닌가요? 달리기 장사꾼, 메뚜기 장사꾼. 473모님은 장마당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쵸, 장마당에서 이 물건들을 오고 가면서 파는 이분들을 뭐라고 부를지, 이 장사꾼들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해요. 달리기 장사꾼이 1번이고요 메뚜기 장사꾼이 2번입니다 두 분이 탁 1등 2등으로 도착하신 두 분이, 한 분은 1번이요 하셨고, 한 번은 아주 자신있게 2번 메뚜기 장사꾼이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이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려면,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사이를 오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저희가 문제를 몇 번이나 내드렸던 통행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그 경계, 그 어느 곳에서는 이 통행증을 검열하는 곳이 있죠. 근데 여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매번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웬만한 달리기 실력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과 함께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부를지, 물론 통행증을 지니고 합법적으로 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야겠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은, 이 힌트를 들으시기 전에는 오답자가 거의 80, 90%네요.

이 오답도 오늘 내는 오답도 사실 뜻이 있는 말이라고 해요. 오늘 오답도 쓰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서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장사꾼을 호칭하는 이 표현.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지역과 지역 사이에 혹시나 뇌물을 요하는 검열이 필요할까 싶어서 몰래몰래 달리고 달리고 달려야 하는. 하지만 지역사회 꼭 필요한 이 장사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도 이렇게 한뼘한뼘 좁혀가면서 우리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때 함께하는 그 모습을 그려가면서요. 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신 우리 4614님의 마음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얼마 안 남은 줄을 믿으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이미 그 경주를 시작한 줄을 믿으면서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오 해피데이 한뼘 차이 정답을 기다리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먼저는 찬양 후에 또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에 나온 지 2개월, 3개월, 한 계절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조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우리 집사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갔던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중국에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통해서 남한행에 오르신 건가요?
0: 신앙생활을 그 중국 그 조선족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1: 네.
0: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예, 우리 그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행을 제가 했어요.
1: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네,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1: 교회 통해서 알게
0: 예,
1: 된
0: 예, 교회 통해서.
1: 분을 통해서.
0: 네, 네.
1: 근데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외지 오지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네.
1: 네. 언어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어가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만 언어 자체에 너무 장벽을 느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조선족 분에게 받으셨을 때 사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0: 네네.
1: 근데 3개월 공안이 딱 성경책을 가져가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일독을 하시고
0: 네.
1: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렇게 한국행을 택하시고 중국에서 떠나신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오신 거죠?
0: 네.
1: 어디 통해서 오셨어요?
0: 제가 그 라오스 제일 처음에 언제 그 라오스에서 공부하고
1: 아.
0: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1: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0: 라오스에서 한 달밖에
1: 한
0: 있었어요.
1: 달.
0: 네.
1: 다른 분에 비하면
0: 다른 그래도... 분들은 다 석 달 있었는데
1: 네.
0: 저는 한 달밖에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하나님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중국 이 한국으로 올 때 저희 아들 혼자 있었거든요. 중국에
1: 네.
0: 남겨두고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는 저 한국에 이렇게 올 때 뭐 예전에서 공부 한 뭐 석 달 하고 또 뭐 어디 뭐 대사관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왔어요.
1: 네.
0: 한국행으로 그런 거죠. 뭐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면은 그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 네.
0: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도착해가지고 이게 석 달 있어야 된다. 또 뭐 대사관이 몇 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간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저거 이 예수원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1: 네.
0: 한 달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들이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랬는데 매일 아침 중심 저녁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한 달 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딱 한 달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만에 지금 그때 그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거기 라오스 경찰 들이닥쳐가지고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대사관을 들어가게 됐어요.
1: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신음소리까지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다 귀 기울이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0: 아시는 분이시에요. 맞아요. 네.
1: 네. 근데 그렇게 한 달 만에 이곳에 오셔서 또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나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아드님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0: 네.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1: 네.
0: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엄마 그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항문 낭종, 항문 낭종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저는 뭐 할 수가 뭐 한 것이 없어요. 기도 받.

0: 함께 그래가지고 저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할비하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 당대 병원에 가가지고
1: 네.
0: 한번 보고 주고 수술하라 했는데 그 할비 이 집 집안도 아마 그 돈 때문에 그런지 아 수술 안 하고 군항 찍고 약만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군병원에서 그 검사할 때는 그거 이거 야 수술 안 하면은 그 자기 꿍농을 못 한다고 수술을 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 받고 왔는데 장훈병원 가니까 그래서 약 바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군항 찍어 그 제가 할배가 데리고 왔는데 또 심해가지고 아침에 다 또 병원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 지금 시키라. 내가 그리고 돈 안 되면 돈이 모자라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지금 보내주겠으니까 어떻게 네.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저거 할배 갔어요. 가가지고 오후에 지금 수술 시간 지금 잡았다 꼴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 오면서도 자야 오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도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1: 아멘.
0: 기도 많이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1: 의료진의 손 가운데 그리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또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북한을 두고도 아니면은 가족분들을 두고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싶어요.
0: 제가 매일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독재 정권 하늘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땅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네. 우리 구로톡의 성도들과 또 그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공성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엄청 많아요. 항상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면 너무 정말 눈물 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저 불쌍히 해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동상 우상 숭배지 않을 것이다. 그 동상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줘서 아멘.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 아멘.
0: 네.
1: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때 완전한 방법으로 일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고 100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0: 네.
1: 이곳에서의 그 여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5633 우리 청취자분, 오늘 함께한 드보라 자매님의 기도 꼭 이뤄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그 이름이 선포되길 소망하는 마음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생명 신의가를 거니는 드보라 자매님의, 그리고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 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계속해서 함께 할까요?

이렇게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중입니다. 멈추지 말고 늦더라도 꾸준히 달려서 결승점을 능히 통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와, 0610님. 0610님은 우리 정답을 틀렸어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남겨주셨어요. 오늘 한 병 차이 문제가 북한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물건을 사들여 다른 지역에 내다 파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고추를 사다가 평양에 가서 고추를 파는, 평양에서 의약품이랑 생필품을 사다가 농촌에 가서 내다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둘 다 북한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을 오가면서 파는, 지역 간에 있는 그 물건들을 오가면서 파는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달리기 장사꾼, 2번 메뚜기 장사꾼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참 같은 나라인데 어쩜 이렇게 언어가 틀릴까요? 주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1494님은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도전해 주셨네요. 저도 북한 땅 곳곳을 이곳저곳 달려보고 싶어요. 4316님, 가까이 있어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땅이 그냥 궁금합니다.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마석에서 출근길에 점점점 하셨어요. 4316님, 그냥 궁금한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요? 북한을 향해 갖는 물음표를 말씀과 기도로 마침표를 찍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복음 통일의 그날을 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전해주시는 분들 중에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할 텐데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 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일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곡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은,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달려갈 그날을 꿈꾸면서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1번 달리기 장사꾼입니다. 한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매로 공급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을 달리기 장사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메뚜기 장사꾼이라는 말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 장사꾼은 허가된 매대가 아닌 매대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단속이 오면 정말 메뚜기처럼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이 장사꾼들을 메뚜기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꼭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50대예요. 멸치를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6531님.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얼른 이뤄주신다면 우리 그 소망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씩 알아갑니다. 저도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정답이 달리기 장사꾼이군요. 어플리케이션도 남겨주셨고요. 메뚜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살기 힘든 곳이 북한이 아닐까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뚜기처럼 복음이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새싹회원이신 2326님도 보내주셨어요. 아, 메뚜기처럼 복음이 달려갈 그날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의 기도의 기도의 산을 쌓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방송 듣습니다. 채널 돌리다가 익숙한 찬양이 흘러나와서 고정하셨대요. 5085님, 잘 오셨어요. 부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까지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도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오늘도 소망하고 또 약속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제가 방송 후에 한 분 한 분을 문자를 읽어가면서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6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가을은 참 신기하죠? 왜냐면요, 봄처럼 화려하게 시작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또 여름처럼 뜨겁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 조금씩 지금 바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뭇잎의 색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침 저녁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면서 우리에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가을이 왔다는 걸 알리는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가을에는 우리 마음도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요. 김현승 시인은 이 가을이 되면 이렇게 시를 썼죠.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이면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맑고 깊어지는 마음을 오늘도 이 김현승 시인의 그런 마음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 속에 담아서 또 한 편의 시로 우리 삶의 이 순간을 함께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채우기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9월 한 달에 벌써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지금 바로 듣고 오시죠.

네, 뇌조를 갖게 함은 찬양 듣고 오셨는데요. 아, 야곱의 돌베개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쫓겨 가잖아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쓴 사람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 우리도 오늘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걸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돌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마음을 다잡던 야곱처럼 우리 삶에 돌단을 쌓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돌베개를 베고 주님 앞에서 쉬어갈 수 있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도 반응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시왔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그 마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가을이면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인의 마음으로 함께 오프닝을 함께 열어갔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찬양에 또 곡조 달린 기도로서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아봅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에 함께 문자로 참여해주신 분들 계시네요. 8229님, 오늘도 반갑고요. 2시 왔습니다. 0782님도 반갑고요. 즐거운 수요일. 궁금하네요. 왜 즐겁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9507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늦은 출석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일찍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9821님께서도 오늘 반가운 미소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야,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여름의 끝이 다가오고 있네요. 역시 숫자가 틀리신 것 같은데 문자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아 9월이 되니라고 쓰신 것 같기도 하고 10월이 되니라고 올려주신 거는 숫자가 틀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신청곡도 올려주셨어요. 아 지난번에 신청곡 맞죠? 들어가시는 시간 급하게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잘못 들으셨는데. 네, 오늘도 은혜로운 또 신청 찬양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싶네요. 저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앱을 통해서 또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참여

0: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오시면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인사말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극동방송 앱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시고 가입하시고 그리고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돌리는 게 있어요. 그림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안에 보면 돌리는 게 있어요. 주파수를 맞추셔야 됩니다. 맞추셔가지고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오시면 무료로 문자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2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퀴즈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함께 풀어가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전이 있을 줄 믿고 함께합니다. 자, 퀴즈 문제 잘못 올려드렸어요. 네, 퀴즈 문제, 오늘 퀴즈 문제 날씨와 관련된 퀴즈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147편, 이 147편에는 하나님께서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눈, 이 눈을 무엇에 비유했을까? 날씨와 관련된 퀴즈니까, 아직 겨울은 안 왔지만 날씨와 관련된 퀴즈니까 이렇게 내봤습니다. 시편 147편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눈을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사실 이 문제만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기를 드린다면 무엇이 정답이겠다를 얼추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엇에 비유를 하셨을까? 보기 1번 솜, 2번 양털, 3번 소금, 4번 밀가루. 자, 다시 한번, 시편 147편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눈을 무엇에 비유하셨을까요? 보기 1번 솜, 2번 양털, 3번 소금, 4번 밀가루. 힌트를 드려야 됩니다. 힌트를 조금 드린다면 일단은 하얀색인 거는 모든 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딱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이것은, 네, 동물입니다. 이렇게만 힌트를 드려보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이라면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물 협찬 소개하겠습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좀 오늘 퀴즈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편 147편 말씀으로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땡땡같이 내리게 하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는 말씀. 날씨와 관련된 퀴즈니까 이렇게 시편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의 빈칸 채우기로 오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눈을 땡땡같이 내리게

하시며 여기서 그래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땡땡같이 눈을 무엇과 같이 내리게 하셨을까? 보기 1번 솜, 2번 양털, 3번 소금, 4번 밀가루. 아니, 그러고 보면은 눈을 어떻게 내린다면은 조금 붙여보면은 얼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고, 혹시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있으실까요?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시고요. 또 9월에 감사의 마음, 9월에 감사, 중간에, 9월의 중간, 네, 9월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감사의 마음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 편곡인데요. 이 찬양으로 준비를 했어요. 사실 첫 번째 찬양으로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네, 성정미의 음성으로, 성정미의 음성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정답을 올려주신 분들은, 올려주실 분들은 샵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9396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출석체크 문자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정답으로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 우리 4997님 반갑습니다. 야, 아, 처음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늘 듣기는 하지만요. 찬양을 힘있는 찬양 듣고 싶어요. 힘있는 찬양이요. 힘있는 찬양. 아, 혹시 힘있는 찬양이라면 어떤 찬양인지도 함께 올려주고 싶은데 저는 늘 이 2시 시간에는 뭐라 할까요?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힘이 있는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말은 찬양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말씀에 가사가 있는 힘이 있는 찬양일 수도 있고 찬송에 힘이 있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 4997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선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도 받고 있고요. 우리 6230님께서도 오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신청 찬양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순천에서 듣고 계시죠. 이렇게 또 문자를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994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778님께서는 네, 말씀까지도 찍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귀한 방송에 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도 함께 올려주고 계신데요. 제가 더 감사하죠. 뭐 우리 함께 주님을 이 시간 높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375님께서도 충만 찬양 듣고 싶네요. 충만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777님께서는 네, 오늘의 출석 체크합니다. 신청 찬양 송축해 내용은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신청 찬양을 많이도 올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이 중에서 선곡을 할 수도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7376님께서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 번호는 틀렸어도 번호는 틀렸어도 답은 정답입니다. 이렇게 번호와 정답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 저 답이 중요하지 번호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110님께서도 함께 2시 문자 올려주시면서 인사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 또 4997님 처음 오셨으니까 또 찬양도 듣고 싶다니까 듣고 싶은 찬양 아 지금 시간에 좀 힘있는 찬양이 어떤 게 좋을까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문자도 볼래 또 이렇게 선곡도 아 마음에 드는 곡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이 찬양 어떠신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찬송가가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있는 찬송가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 찬송가 듣고 또 그리고 또 우리 신청해 주신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두 곡의 찬양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땡스 기빙 밴드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국동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3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아우, 우리 907님 너무 감사해요.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2시 방송 늘 애청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국동방송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907님의 마음속에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함께 머물길 바라겠고요. 우리 4997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힘있는 찬양,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힘이 되고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만큼 힘 있는 거 어디 있을까요? 그 은혜를 함께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을 함께 찬양한 줄 믿고요. 기쁨 또 힘 얻으셨을게 힘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 혀가 자꾸 이상하게 꼬이네요.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중간은 훌쩍 넘긴 했지만 네. 한번 퀴즈 문제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 신청 찬양까지 올려드리고 방송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시편 147편에서 냈고요. 날씨와 관련된 퀴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날씨 조심하시라고, 요즘 환절기입니다. 감기 오기 좋습니다. 걸리지 마시고 감기 아프지 마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함께 날씨와 이참에 날씨와 관련된 퀴즈는 어떤 퀴즈가 있을까? 성경 속에 찾아가는 날씨 함께 문제를 올렸습니다. 시편 147편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눈, 이 눈을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시편 147편에서 이 말씀해 보면요, 눈을 땡땡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라고 이렇게 147편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눈을 무엇과 같이 내리셨을까를 정답으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보기 1번 솜, 2번 양털, 그리고 3번 소금, 4번 밀가루. 자, 눈이 내리는데 여기 땡땡, 눈을 땡땡같이

내리게 하시며 내리시며 서리를 제가 치우뜨시며 목과 같이 내리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봤을 때 정답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솜, 양털, 소금, 밀가루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우리가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이

네요. 정답을 말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 찬양이 올려지는 동안 함께, 예. 또 답을 올려주시고 믿음의 고백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찬양, 아까 충만 찬양을 올려주셨거든요. 충만 찬양, 손경민의 음성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이 신청 찬양으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16일 오늘 방송 2시 왔습니까?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양털입니다. 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도 귀한 말씀하시죠. 우리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과 양털은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말씀이니까 함께 묵상한 시간, 또 무엇보다 우리 재회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진홍같을지라도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남은 시간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이 방송 마치고 제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찬양 또 찬송 준비해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나 아픔의 기억보다는 아름답고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새롭게 부활하신 그 몸에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채우시기에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흔적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 아닙니까? 멸시천대, 저주와 조롱, 그리고 육체의 끔찍한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부어졌던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끔찍한 십자가의 흔적을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에 남기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끔찍한 고통의 흔적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흔적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로 칭송하고 높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서 예수님께 아무리 많은 배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박물관의 오래된 유물로 취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걸어놓고 그 옛날 있었던 일을 한 번씩 기억하며 추억팔이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십자가가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부활 생명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진짜 믿으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정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낭떠러지 그 절벽을 외줄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제가 어깨에 한 사람을 태우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환호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지원자 한 명만 나와주십시오. 그런데 다 믿는다고 박수치며 환호하던 사람들 중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 후 꼬마 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 줄타는 자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꼬마를 어깨에 태우고 밧줄 타기를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이 꼬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과 입으로도 실제로도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또그 만남의 감격 속에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흥분한 채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꽁꽁 닫아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다른 제자들도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주님의 못 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도 그중에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저 놀랍게만 이상하게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그들 앞에서 드십니다. 또 44절 말씀에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을 직접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단순합니다. 믿게 하시려고요.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나의 확신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두렵지 않고 두렵지 않을 때에 주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그들이 믿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하나 증거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갇히고 죽는 이야기가 그 이후로 전부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와의 그 사이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동일한 시대를 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영적인 같은 시대, 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종말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 이후로 이전과는 달라진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워서 숨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이제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기꺼이 고난을 받습니다. 기꺼이 죽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저들 안에 진짜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 마르티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들은 또 다른 믿음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고 전하고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증인의 삶을 살다가 저들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저들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켰습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이어지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까지 그것들을 전하고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순교자라고 하는 그 뜻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 생명, 복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 속

0: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화려하고 편안한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 영원한 부활 생명 또 회복하며 그 힘으로 사십시다.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며 전하며 사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돈이나 성공이나 코로나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놀라운 살아있는 부활 생명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TV나 SNS를 보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나 연예인 대부분이 운동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는 별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운동 안 하는 분들하고만 교제를 하는 건지. 저 같은 경우 노력은 하지만 현재 제가 돈을 내고 어딘가에 등록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해서 꾸준하게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공원 같은데 운동하러 나가보면 참 사람 많더라고요. 요즘은 더 많죠.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운동하는 분들은 또 서로 대화가 돼요. 어떤 운동,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런 얘기들요. 또 운동 방법에 대한 SNS 넘쳐나죠. 그런데 육적 운동 말고 영적 운동,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운동 얘기는 얼마나 하는지, 그 운동은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요. 얼마나 말씀 읽으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대화 말이죠. 자, 말씀을 집중으로 읽는 방법, 기도의 방법, 이런 대화 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찔리고 회개합니다. 다시 마음을 잡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깨어있어야죠. 자, 깨라 깨라 새 깨라. 9월 16일 수요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소리엘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깨라깨라 새깨라 깨어있을 때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근데 보면은 요즘 이렇게 운동을 계속하고 운동하면서 깨어있다. 이쪽에 좀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육적 운동뿐만 아니라 영적 운동에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자, 제가 오늘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자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자 갑자기 하는 거 도전 찬양 도전 찬양 예. 자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샵 9110번입니다. 자 문자창 바뀌었죠? 오물정 9110번으로 문자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작위로 전화를 드립니다. 무작위로. 그래서 제가 학교 종이 이러면 전화 받는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이제 이어서 부르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뭐 방학이고 무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 저하고 통화도 하면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학교 종이 땡땡땡 제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어서 모이자 이렇게 제가 산토끼 바로 토끼야 이렇게 그냥 이어서 부르면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도전 문자나 앱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버튼 누르시고 9110 9110 아니면 여러분 지금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그냥 지역하고 상관없이 앱 메시지로 도전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도 보고 여기서 앱 메시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 저만 볼 수 있거든요. 이 전화번호 제가 보고 바로 전화를 드려서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는 분들 자, 어떤 분들이 도전을 하실지 자 도전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작위로 제가 한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또 곡은 달라져요. 곡은 이 곡을 이어서 부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도전자

0: 이분을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죠. 본인 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본인 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1: 고객님, 전화번호를
0: 늦게.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수화기 또 들었어요.

0: 지금은
1: 엘리야 때처럼.
2: 우와, 할렐루야. 와우, 축하드립니다.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운전 중?
1: 네, 지금 정차했습니다.
2: 정차하셨습니까?
1: 네, 자, 엔진 꺾었습니다. 네.
2: 엔진 꺾었어요?
1: 네.
2: 라디오도 잠깐 꺼주시겠어요? 라디오도?
1: 라디오 껐고요. 아, 스피커폰이라. 네, 알겠습니다.
2: 아, 예, 예. 아까는 네. 좀 울려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혼자 계세요? 차 안에?
1: 네, 혼자. 예.
2: 혼자 계시고. 자,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포항입니다.
2: 포항. 네. 포항에서. 그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 15년 정도 오래되셨네요. 새끼라, 이 새끼라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새끼라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2: 5, 6년?
1: 네.
2: 6년 됐는데 그럼 거의 초창기 때부터 들으셨구나. 예.
1: 그런 것 같아요.
2: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딱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인 소개가 혹시 가능한가요? 포항에서 뭐 어디 교회 다니시는지 뭐 이런 거?
1: 포항 제1교회 다니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2: 이혜영님.
1: 네.
2: 포항 제1교회.
1: 제2교회요.
2: 제2교회.
1: 예.
2: 그러니까 방학생이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1: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2: 제가 너무 잘하고를 내가 강조했나? 예. 아무튼 방학생은 아니고 교회 다니시면서 네. 지금 극동방송
1: 예,
2: 또 새끼라를 또 잘 듣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1: 저 그냥 곱창 전골 주세요.
2: 소곱창 전골. 소곱창 전골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5, 6년 정도 새끼라를 들으셨는데 저하고 전화 연결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1: 네.
2: 그렇죠? 수없이 많은 전화 연결되는 걸 듣고만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좀 저하고 통화되니까 어떠세요, 지금? 네? 별 느낌 없습니까?
1: 방학하신 분들 예, 예. 감동적인 통화 듣다가
2: 예.
1: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그냥 네, 잘 모르겠어요.
2: 그래요. 예. 그래, 아무튼 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선물도 받으시고 혹시 집안에 가족이라든지 혹시 방학생이 있어요? 예?
1: 네, 아들이 아직 예. 예, 거부하고 있어요.
2: 아들이 몇 살인데요?
1: 있습니다.
2: 아들이 몇 살인데요?
1: 28이요.
2: 28. 아, 네. 같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도전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네. 그렇죠?
1: 네, 감사합니다.
2: 같이
1: 네.
2: 있을 때 그때 꼭 한번 문자 주셔서 제가 전화할 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이제 방송 연결됐는데 혹시 뭐 누구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예? 뭐 교회 자랑 아니면 내가 아들에게 이 얘기 좀 하고 싶다.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1: 저희 교회 이성우 목사님 그리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 포항 제1교회 이성우 목사님. 네.
1: 네.
2: 예, 그래요. 지금 목사님 듣고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예. 아니,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에 이어서 목사님 자랑도 한번 해 주세요. 목사님 얘기 나왔는데. 교회 자랑도 해 주시고.
1: 네. 네. 저희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진취적이시고
2: 네.
1: 밝으시고
2: 예.
1: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2: 네. 네. 그래요.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7201번님 우리 새끼라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아들 우리 방학생
1: 네.
2: 꼭 계약

0: 할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은
1: 엘리야
0: 때처럼
1: 때처럼.
0: 따따
1: 네.
0: 주 말씀이 선포되고 어려운 찬양이었는데 오늘 잘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달빛마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앱 메시지 주신 분들 제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바로 전화합니다. 선물 들고 전화합니다. 짧게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바로 부르는 분들 좋은 선물 받으실 수 있고 고르실 수도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할지. 자, 도전이라는 문자와 메시지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부릅니다.
1: 여보세요?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운전 중이 아니신 것 같고.
1: 예, 아닙니다.
0: 예. 자, 어느 지역에 계시는 누구신지 한번 자기소개 가능합니까?
1: 예, 충주에 있는 충주 효성교회 김성환 집사라고 합니다.
0: 김성환 집사님.
1: 예.
0: 충주.
1: 예.
0: 오, 아까 충주 어디 교회요?
1: 효성장로교회요.
0: 효성장로교회 김성환 예. 집사님.
1: 예.
0: 이야, 충주. 충주가 예.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극동방송이 청주와 함께 또 들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1: 예, 그 방송을 저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0: 교회에서?
1: 교회에서 그 대북 방송을 예. 저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0: 아, 그랬어요.
1: 예.
0: 오, 충주 효성교회에서
1: 예.
0: 거기가 지금 104.7인가요?
1: 104.7이요. 예.
0: 그렇죠. 그렇죠. 예. 청주와 충주 이제 충청북도에서도 깨끗한 음질로 극동방 예.

0: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데,
1: 예.
0: 극동방송은 그러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셨어요?
1: 아니요,
0: 3104번이?
1: 저는 5년 전부터 들었었습니다.
0: 대전극동방송을 통해서 계속 듣고
1: 아니요,
0: 계셨고,
1: 아니요, 앱으로 통해서
0: 앱으로?
1: 서울방송으로
0: 그랬군요.
1: 듣게 되었습니다.
0: 새끼라는 언제부터?
1: 새끼라는 작년부터 듣게
0: 작년부터 듣게 되셨고요.
1: 되었습니다. 예.
0: 아,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도전 아주 잘하셨는데, 어떤 선물을 혹시 원하십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예, 불러주세요.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연어로 말해서 연어,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한에서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예? 들어있나요?
1: 김치요. 김치요.
0: 김치, 알겠습니다. 김치 세트. 자, 그럼 충주 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극동방송 지금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1: 예,
0: 그렇죠?
1: 듣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0: 많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 충주 효성교회 우리 성도를 대표해가지고 자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께서.
1: 아,
0: 예,
1: 그때요. 이제
0: 예.
1: 저희 교회가 80년이 됐거든요.
0: 네네.
1: 올해로 80년이 됐는데, 그 나이처럼 정말 그 교회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래요. 그리고 또 극동방송 또 많이 알려주시고,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음악회까지 하셨다니까,
1: 예.
0: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또 전도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가 극동방송과 또 충주 효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1: 예.

이재혁의 내일일은 난 몰라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110 우물정 9110 문자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그 앱으로 메시지를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앱으로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자 메시지로 도전이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께 제가 직접 이렇게 전화드려서 찬양 조금만 이어 부르시면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자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0: 충주 효성교회 집사님, 반가 반가 반가워요. 저는 충북 괴산 장연에서 잘 듣고 계신다고 7243번님 앱으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자, 다음 분 어떤 분을 할까요? 어떤 분을 어떤 곡을 할까요? 이번에 2분 한번 해볼게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앞부분을 부릅니다.
1: 여보세요?
0: 돈으로도
1: 못 가요, 하나님
0: 아, 할렐루야.
1: 힘주.
0: 운전 중이시죠?
1: 네.
0: 정차 가능합니까?
1: 네.
0: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다시 출발했어요?
1: 네.
0: 혼자 계시고
1: 지금
0: 지금 정차는 어렵습니까?
1: 고속도로라서요.
0: 고속도로. 그러면 다음에 연락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안전 때문에. 예. 아무튼
1: 네,
0: 축하드려요.
1: 금방. 네, 감사합니다.
0: 안전운전. 예. 아, 우리 4191번님. 고속도로 쉼터에서 문자를 보낸다고 집에 가다가. 자, 안전 때문에 이따가 다시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선물 같은 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으로도 못 가요는 그냥 지나갔네요. 아, 자, 일단 여기 이 곡은 패스. 이 곡은 패스. 그러면 자, 다음. 다른 분. 다른 곡으로 제가 다시 도전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다른 곡으로. 5645번님.
2: 여보세요.
0: 해 뜨는데
2: 부터 해지는
0: 까지 계속
2: 이를 찬양하드리.
0: 라라라
2: 감사합니다. 어머, 나 깜짝 놀랐어.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2: 안녕하세요.
0: 자,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분위기가.
2: 아,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0: 예.
2: 연락이 없어서
0: 예.
2: 차에서 내렸습니다.
0: 아, 차에서
2: 돈 넣고
0: 내렸어요?
2: 내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탔는데
0: 예.
2: 엘리베이터 안에 세 명이 있었거든요.
0: 네네.
2: 다른 분들이.
0: 예.
2: 제가 찬양을 부르니까 이상하게
0: 지금
2: 쳐다보셔서
0: 쳐다보고
2: 지금
0: 있어요.
2: 그래서 후딱 내렸어요.
0: 아, 내렸어요. 내렸어요. 어느
2: 네네네네.
0: 지역이십니까?
2: 아, 여기 익산입니다.
0: 익산이세요? 오, 그래요.
2: 네.
0: 자, 어떻게 근데 그 차에서 기다리다가 또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가 어떻게 그래도 딱
2: 어머.
0: 이렇게 연락이 잘 됐네요?
2: 한 번도 이런 걸 도전 안 해봤는데,
0: 네.
2: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0: 근데 오늘 보니까 도전이 간절했어요. 도전 세 번을 치셨습니다.
2: 네, 한번,
0: 자,
2: 아니, 되나 궁금해서.
0: 예, 오. 자, 오늘, 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자, 일단은 선물, 어떤 선물?
2: 아, 네, 선물은
0: 선물.
2: 아까
0: 예.
2: 잘안 들어가지고, 좀
0: 아,
2: 아무,
0: 잘안
2: 네네, 아무,
0: 들어가지고,
2: 네, 선물은 뭐, 아무거나 드시면.
0: 너무 솔직했네요. 잘안
2: 아,
0: 들어가지고. 오늘 뭐몇 번째 들으셨는데요? 예.
2: 아, 저는 새끼라를 사실
0: 예.
2: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0: 예.
2: 오늘 어르신 분들이 좀 아프셔가지고
0: 예.
2: 병원에 모셔다 드린 다음에
0: 네.
2: 오는 길에 새끼라를 듣게 돼가지고
0: 오늘 그럼 처음 들으신 겁니까?
2: 들어본 적은
0: 들어본
2: 있으나
0: 적은 있지만,
2: 이렇게
0: 예.
2: 깊게, 즐겁게 들어본 적은 없어서
0: 그렇구나.
2: 근데 세상을
0: 예.
2: 깨우는 라디오라는
0: 예.
2: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0: 오늘요? 아까 기다리다가?
2: 2021년부터 하실 거라고요.
0: 네네네.
2: 네네. 아무튼
0: 자, 본인 소개도
2: 뵙겠습니다.
0: 혹시 가능합니까? 예?
2: 아, 네.
0: 예.
2: 저는 1위 침례교회
0: 예.
2: 교육 목사인 분의 아내 되는
0: 사모님.
2: 조영 사모입니다.
0: 사모님. 1위
2: 네.
0: 침례교회 우리 조규선 목사님. 응?
2: 네, 담임 목사님이시고.
0: 그렇구나. 예. 자, 오늘 이렇게 연결됐는데, 나
2: 네.
0: 선물, 제가 그럼 불러볼게요, 선물을.
2: 아, 네네.
0: 자,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2: 네.
0: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고급 김부각,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2: 화장품?
0: 네, 화장품.
2: 네,
0: 자,
2: 감사합니다.
0: 화장품 드리겠고.
2: 네.
0: 자,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누군가에게,
2: 하고 싶은 얘기.
0: 예.
2: 아, 사실 저희

0: 이 아이들이 극동방송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장하림, 장혜린, 장성민 화이팅! 예.
1: 화이팅! 화이팅!
0: 네.
1: 자, 애들은 이 해 뜨는 데부터를 알까요? 예?
0: 아, 알죠. 네.
1: 알아요? 요즘 애들도 압니까?
0: 네. 알죠. 예?
1: 그렇구나. 요즘도 하는구나.
0: 네, 조회도 예?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1: 옛날에 사모님 우리, 예? 우리 맞죠? 네. 우리 같은
0: 네,
1: 세대.
0: 네, 맞아요. 네.
1: 왠지 왼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올리는
0: 그러죠.
1: 율동. 그렇죠? 해 뜨는
0: 네,
1: 데부터.
0: 네. 예. 그러죠. 그래서 박수 같이 짱 치고.
1: 예.
0: 하고. 네.
1: 자, 오늘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0: 네,
1: 자,
0: 감사합니다.
1: 해 뜨는데.
0: 했다.
1: 해지는 데까.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아우 해 뜨는 데부터 손을 높이 들고까지 살짝 나왔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어지는 메들리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요. 3시 32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현재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한번 도전해 주십시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보내냐? 샵 9110 샵 9110 어느 지역에서든지. 자, 문자창이 좀 바뀌었죠? 샵 9110번으로 도전 두 글자. 아니면 여러분 지금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그 앱 어플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메시지. 예. 거기서 또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해서. 제가 찬양 조금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선물 드리고 있어요. 특히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쉬고 계시는 분들 아주 당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같이 써가지고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전 옆에다가 교회 쉬고 있다. 몇 년 방학, 3년 방학, 5년 방학 이렇게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면서 자, 또 다른 도전자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도전자. 이분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찬양일지. 자, 0591번님 전화 갑니다.

0: 할렐루야. 축하드려요. 여보세요?
1: 네.
0: 지금 뭐 어디십니까? 뭐 운전 중, 차 아니에요?
1: 네.
0: 지금 운전 중이에요?
1: 아니요.
0: 그러면?
1: 네, 차에 타고 있어요.
0: 차 옆에 지금 조수석이 있어요?
1: 네.
0: 그럼 지금 라디오가 아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를 줄여주거나
1: 껐어요.
0: 꺼줬으면, 껐어요? 혹시 지금 어떻게 학생인가요?
1: 네, 엄마 폰으로 받았어요.
0: 엄마 폰으로 받았어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요?
1: 5학년이요.
0: 초등학교 5학년?
1: 네.
0: 엄마가 지금 옆에서 운전하고 있고?
1: 네.
0: 어느 지역이에요? 지역이?
1: 완주요.
0: 완주?
1: 네.
0: 전북 완주?
1: 네.
0: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1: 지금, 군산공항이요.
0: 군산공항? 어디 지금 떠나요, 네. 엄마랑? 어디 가요?
1: 제주도요.
0: 제주도?
1: 할머니랑.
0: 제주도?
1: 네.
0: 네?
1: 네.
0: 아까 뭐 할머니? 할머니?
1: 네.
0: 할머니 댁이 제주도예요.
1: 아니요. 할머니랑 같이 친척 집에 가요.
0: 할머니랑 할머니도 계시고 지금 뒤에 엄마도 네. 있고. 네. 오늘 이 방송 혹시 처음 들었어요? 아니면 좀 옛날부터 들었어요?
1: 이번에 들었어요.
0: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1: 이번 연도에.
0: 이번 연도에?
1: 네.
0: 참 아름다워라. 이거 어려운 건데 탁. 아까 엄마가 맞췄는지 우리 친구가 맞췄는지 궁금하네. 네? 엄마가 맞췄죠. 엄마가.
1: 제가 교회에서 많이 불러서.
0: 본인이 맞췄어요?
1: 네.
0: 우와, 그렇구나. 참 아름다워라 이거 많이 불러요 교회에서?
1: 네.
0: 혹시 어디 교회 다녀요?
1: 전주 영광교회요.
0: 전주 영광교회?
1: 네.
0: 이름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 은소이요.
0: 은소이. 소희, 야
1: 네.
0: 올해부터 이렇게 엄마랑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새끼라 방송 들었어요?
1: 네.
0: 우와, 너무 고마워요. 자,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 주는데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어요?
1: 연어요.
0: 연어. 자, 연어. 자, 옆에 우리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시네요. 연어 세 분 계시면은 연어 하나 갖다가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어르신이 좋아하실 만한 거 하나 예 한번
2: 네,
0: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2: 저는 좀 처음 들어서 무슨 선물 있는가 물어봤네요.
0: 그래요. 그럼 엄마가 얘기해 주셔도 좋고. 네.
2: 네, 소곱창이요.
0: 예.
2: 소곱창이래. 소곱창.
0: 소곱창. 어머니는 네. 지금 많이 들으셨구나. 예. 자, 우리 어르신 앞으로 우리 극동 방송 한번 우리 손녀도 듣고 있는데 앞으로 네. 좀 잘 들어주십시오.
2: 네. 네.
0: 자 우리. 소희, 소희.
1: 네.
0: 소희 이렇게 새끼라 극동방송 들어줘서 고맙고 옆에 운전하고 있는 엄마 있잖아요, 엄마.
1: 네. 응?
0: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볼래요? 엄마한테 엄마 사랑의 마음 담아가지고.
1: 엄마 낳아줘서 항상 효도하는 딸이 될게요. 사랑합니다.
0: 우와. 우와, 소희 진짜 너무 대단하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도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1: 네.
0: 참 아름다워라도 맞춰주고,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 건강하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제주도 잘 다녀오십시오.
1: 네.
0: 소희 화이팅!
1: 네.

0: 02년 앨범에서 참 아름다워라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110 우물정 9110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앱으로 메시지를 또 보낼 수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를 내가 안 다닌다, 네, 내가 이 정도는 도전할 수 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샵 9110번이나 메시지로, 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어떤 찬양을 또 이번에 할까요? 또 다른 도전자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와, 또 갑니다. 가 도전.
1: 네, 여보세요.
0: 모든 것이
1: 은혜, 은혜, 은혜.
0: 어머, 아유, 축하드립니다.
1: 어머, 안녕하세요.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자, 혹시 운전 중입니까?
1: 네, 옆에 지금 정차하겠습니다.
0: 그래요, 정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0: 예.
1: 예. 네, 정차했습니다.
0: 어, 바로 하셨구나.
1: 네네네.
0: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혹시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네,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고요.
0: 예.
1: 섬기는 교회는 천안 우리가 교회 이선주 권사입니다.
0: 권사님. 네. 이선주 권사님.
1: 예.
0: 교회가 천안 우리까지만 들었는데 제가? 예?
1: 천안 우리가 교회.
0: 우리가 교회.
1: 네.
0: 아, 우리가 교회다. 뭐 이건가요?
1: 네, 위 처치.
0: 아, 위 처치. 그렇구나. 예. 권사님. 아산에서 또 천안까지 다니시고 네. 계시는구나. 오.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1: 오, 신기해요.
0: 신기합니까?
1: 네.
0: 어, 극동방송 아, 예전부터 들으셨나봐요?
1: 예, 네? 제가 들은 지는 늘 출퇴근하면서.
0: 예.
1: 또 집에서는 어플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0: 예.
1: 어, 제가 이제 새끼라를 그 뒷부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 퇴근 무렵이나.
0: 네.
1: 어, 이럴 때 그 우리 이제 새로운 불신자님들, 방학한
0: 예.
1: 분들.
0: 예. 예.
1: 이렇게
0: 예.
1: 그런 인터뷰만 들었었어요.
0: 그렇죠. 예, 예.
1: 예, 근데 오늘은 예. 제가 그 출장이 있어서
0: 예.
1: 어, 지금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고 예. 이동 중에 있었는데
0: 예.
1: 도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0: 예.
1: 그래서
0: 잘하셨어요.
1: 그, 예. 예, 했더니 됐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방학 중인 분들 전화 인터뷰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 잘 다니시면서 듣고 계실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들 또 선물도 좀 드리고 싶어서 가끔 이렇게 네. 도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
1: 아,
0: 우리 권사님 정말. 같은 분들 꾸준히 잘 들으시는 분들 또 선물도 한번 또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도전이 지금 문자 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1: 네.
0: 그 중에서 또 소수의 분들만 딱 이렇게 또 되거든요.
1: 그러니까
0: 축하드립니다.
1: 정말 감사하네요.
0: 예.
1: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권사님 어떤 선물이 혹시 기억나세요? 새끼라에서.
1: 아, 저는 견과류?

0: 견과류 알겠습니다.
1: 네.
0: 견과 선물 드리고 어떻게 우리 권사님 새끼라 들으시면서
1: 네.
0: 어떻게 주위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아님 가족 중에라도 혹시 있으세요?
1: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0: 네.
1: 제가 모임에, 20년 넘은 모임에, 이제 선배님 계세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현직에서 이제 퇴임하셨고,
0: 네네.
1: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제가 무슨, 이렇게 전단지나 소식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0: 네네네.
1: 그런 거 전달하고 했는데,
0: 네.
1: 기꺼이 잘 받으셨는데, 최근에, 불교 대학을 다니신다고 퇴직하셨고, 그래서 제가 좀 깜짝
0: 아이고,
1: 놀라서,
0: 그렇구나.
1: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그런 선배님이신데,
0: 예.
1: 그리고 마음에 최신자로 늘 품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근데 대학은 또 불교 대학 그쪽 다니신다고요? 근데 뭐 우리 새끼라 하다 보면은 이단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도 오시고 뭐 타종교에서도 오시고 40년, 50년 방학생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분의
1: 아멘.
0: 선물도 좀 하나 골라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선물 좀 전해 주세요.
1: 아,
0: 예.
1: 그러시.
0: 네네.
1: 그러면
0: 네.
1: 생선 좋아하시니까
0: 예.
1: 연어?
0: 오케이. 연어. 그래서 그분께 잘 전해드리면서 이거 어디서 났냐고 하면
1: 우리
0: 극동방송에서 났다.
1: 극동방송
0: 예.
1: 택해라.
0: 예. 그렇게 좀꼭 전해 주시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가 전화 연결도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꼭
0: 네.
1: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0: 그래요. 우리 이선주 권사님, 아산 천안에서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늘이 은혜가 넘치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또그 전도 대상자에게도 그러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까 마쳤던 은혜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인사 나눌게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오늘 이렇게 도전 찬양 갑자기 했는데, 많은 분들 또 오셨는데 다 연결이 못 돼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찬양 나누면서 새끼라 조연출 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울과 일행은 비시디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높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 살지 않고 의와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여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것보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역사보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후기, 이제 사무엘이 자리를 떠나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사무엘이 늙고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할 그 시기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주변의 강대국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다스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적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해 주세요, 저렇게 통치해 주세요 요구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한 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을 주셨고 그 이후에 왕들을 주셨습니다. 요구한 대로 왕을 줬지만 그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통치해 주세요, 저렇게 통치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순종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적합한 사람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사울이 잘했습니다. 후기에는 변질되었습니다. 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명예와 왕의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1, 2년, 뭐 5, 6년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점점 자만해지고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점점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어떤 권력과 그것에 연연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까봐 가장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다 시작이 좋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연연해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었을 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다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가진 것에 의해서 자만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가졌어. 교만해집니다. 그 가진 것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돈과 지위와 지식의 힘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뜻을 더 앞세웁니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혹시 종교적인 문제로 내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팬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연연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또 정반대로 팬들이 나를 싫어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앞서고 중요하게 여기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해요. 잃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잃을 것이 많아지면,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잃을 것이 많다는 말은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가진 것을 중심으로 정욕대로 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모아라. 더 모아라. 채우라. 더 채워라. 쌓고 더 쌓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진 걸 나누어라, 베풀어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게더 좋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줄 것이 많아서 주는 사람, 많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게더 좋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분명히 택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지파 가운데서, 집안 가운데서, 그 중에서 남자, 이렇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왕의 특권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왕이란 지위와 명예를 지키는, 더 지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력. 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혹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안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0: 나를 택하고 구원했지만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아서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구웠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 그랬잖아요.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은혜를 주셨지만 언젠가 혹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쓸모가 있어서, 내가 뭐 대단해서, 내가 거룩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깨뜨려지면, 그 사랑이 배반이 돼서 그 결혼이 깨뜨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 3장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2장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드렸던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3장은 요나의 심판 선포를 통한 니느웨 회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뒤집는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나의 선포 내용의 회개보다는 4절 심판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4장 2절 니느웨 회개에 대하여 요나가 불만을 품은 점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장은 이방인이 회개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차 사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5절에서 10절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선원들에게 계시되기 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까지의 내용에서는 줄곧 주이신 여호와 즉 독특한 언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장의 후반부부터는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나가 주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선포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 히브리 문학의 전통적인 서술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6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5절의 논리적 진술이 아니라 부가적 설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하여 니느웨의 회개가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태와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심판 선언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짧은 예언 사역에도 불구하고 전 공동체적 회개가 일어날 정도의 영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던 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의 날에 일들을 밝히면서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는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1장과 2장의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달락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1장의 반응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던 데 비해 본달락에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니느웨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달락에서는 1장에서 명령하였던 니느웨에 대한 사역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3절과 4절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가서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도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외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2장과 3장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본달락에서는 이야기식 기술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특징 3절 후반부에는 삽입구적 진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후대의 다른 편집자가 그 기록을 삽입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구해라는 성읍의 특징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배경적인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설명적인 기록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극히 큰 성읍이라고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여호와께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문의 표현은 니느웨의 성읍이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여호와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강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내가 내게 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 주어진 아노키가 문장의 서두에 나옴으로써 예언의 권위와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분사형 도베르라고 하는 말은 요나에게 명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직도 유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 하나님은 욥은 나를 연단시켜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말했습니다. 본문에서 본서 기자는 이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첫 번째 명령과 이후에 있었던 요나의 경험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방 구원에 대한 계획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요나 한 개인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둘째,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미 풍랑과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재앙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 이후에 내려지는 여호와의 명령이기에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즉시 3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니느웨로 갔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을 통해서 더욱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10절 니느웨 회개를 보죠. 요나의 심판 선포의 결과로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개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각성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각성을 동반했습니다. 신학적 중요성을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교회로 전이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교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사건은 이방을 포함한 신약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약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절 니느웨 전 공동체 회개 사건을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왕이 요나의 심판 선고를 듣고 전 국가적으로 회개의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왕의 심정과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시는 장면을 교차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주도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의 회개는 여호와에 대한 참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신앙이 참된 것임을 하나님을 믿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고에 해당하는 히필형 동사 야미누는 뒤에 전치사 베나 레가 따라올 경우에 들은 것을 신뢰하는 것, 어떤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을 떼고 있는 진리를 믿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그가 선포하는 진리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선포자를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5절에서 8절 니느웨의 회개는 외적인 변화를 수반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5절, 6절, 8절 굵은 베옷을 입는 것, 6절 제에 앉는 것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이란 매우 거칠고 색깔이 어두워서 평상복으로 입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옷으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셋째, 9절과 10절 니느웨에 대한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0: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보다 회개하면 구원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성도들은 말씀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읽고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경건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자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참 성과가 나는데 갑자기 전출 통보를 받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잘 되는데 하필 지금? 안디옥 교회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 교회는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역한 1년 사이에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교회가 이처럼 은혜 중에 세워져 가는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갓 자리가 잡히는 중인데 대안도 없이 두 기둥 모두 파송하라니요. 이 갑작스러운 명령에 교회도 두 지도자도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구부로 소아시아 유럽 나아가 로마에 이르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엽니다. 순조로울 때 손 떼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마음이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의 주권자이십니다. 순종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오늘 첫 곡,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메리제인의 찬양과 거룩 거룩 거룩 손영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셔서 전도자로 사용하는 시간.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너무도 힘든 일이지만, 남의 일처럼 쉽게 말하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우리가 그 순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심을 기억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을 때 귀한 전도자가 온 세계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듯이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국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블루그라스 브레스렌의 찬양과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니컬로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큰 일에 담대하게 순종해 버릴 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주의 일에 전념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또 마음이 힘들고 침체되어 있을 때는 작은 일조차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 내가 지금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도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해오름교회 김분희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5은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의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0: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A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향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뒤를 이어서 60세에 영국 왕이 된 에드워드 7세는 누구보다도 식사 예절에 엄격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세손들이 이 할아버지와 식사하는 시간을 가장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린 왕자 하나가 무슨 말을 하려고 머뭇머뭇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알아차린 에드워드 7세가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자 두려운 마음에 얼른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에드워드 7세가 아까 그 왕자를 불렀어요.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미 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데 이미 늦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할아버지 드시던 음식에 벌레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무슨 일이든지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요 여수의 유심천 온천에 벨이 하나 붙어있는데 그 벨 위에 이런 글귀가 붙어있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벨을 누를 때입니다. 무슨 벨이에요? 때밀이 부르는 벨을 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또 무슨 일에나 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는가 하면 결단할 때가 있고 또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내 기준, 세상의 기준에 그것을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장 특징 짓는 두 가지 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크기와 속도일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남들보다 더 크게 성공하라고 재촉하고 지금 당장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그 일을 성취하라고 재촉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친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갈릴리에 그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재촉합니다. 이 시골에만 묻혀 계시지 말고 좀 큰 무대로 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십시오. 이 형제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두 가지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명보다 또 부르심보다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을 좇으려는 잘못된 관심과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조급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과 재촉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한 무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로 십자가의 길에 시선을 고정하셨고 인간의 조급한 시간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인생의 관심과 내 인생의 시간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헛된 관심과 또한 이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 주님의 때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튜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2: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 3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남자라면 이 절기에는 반드시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바로 본문은 그 초막절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죠. 형제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한 숱한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 기적 앞에서 환호하고 그야말로 열광하는 그런 백성들의 반응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우리 형님이 그런 기적을 행한다면 엄청난 명성과 정치적 세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5절은 그들의 생각과 재촉이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그들의 조언은 철저한 불신앙적 발로였고 철저하게 세상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연예인, 인간 강사, 정치인, 주부, 심지어 목회자 하다하다 개척교회 사모까지 유튜브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기 유튜버가 되면 유명세를 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몸값이 오르게 되고 광고 협찬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들 유튜버, 인스타 등 SNS를 통해서 자기를 PR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자기 PR의 시대예요. 그러나 요즘 그 증상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딱 그거죠. 형님, 뭐 시골 동네에서만 꼼지락대지 말고 유튜브 채널도 하나 여시고 인스타도 좀 하시면서 팬 관리 좀 하십시오.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됩니다. 프로그램에도 좀 나가면서 그렇게 유명인 되십시오. 특히 화려한 표적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부상하라고 하는 그러한 재촉이자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이처럼 언제나 크기와 눈에 보이는 성과와 성공에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 사람들이 우려로 보는 곳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인도의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마더 테레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평생을 가난한 이들과 이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힘써왔지만 여전히 환경은 열악하기만 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길바닥에 널려 있는데 성공하지도 못할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단단히 오해하셨군요. 하나님은 저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한 사람에게 그저 주의 사랑으로 충성할 뿐입니다.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백하자면 저 역시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회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10여 년간 미국에 살면서 부흥하는 유수한 미국 교회들을 경험했고 또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선임 목사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 사역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들을 이끌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펼쳐지는 사역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익스큐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배에서 실수나 변명이나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이 있는 사람인데 예배에 실수가 너무 잦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영성 주간에 딱 이 문제만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참 동안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데 저녁 무렵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좋은데 왜 너만 불편해하냐? 나는 좋다. 사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하,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시구나. 예배의 세련됨이나 또한 흐름의 완벽함이 본질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사역들이

0: 나 또 누군가 뭔가를 준비해서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완성도도 떨어지고 어설픈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로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 사역의 크기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설픔 속에서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좋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순간 제 마음가운데 있는 불편함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심,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해라, 완벽해라, 드러내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전심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과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역이든지 아니면 내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업무든지 일상의 삶이든지 내 관심, 세상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을 두고 전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0: 아멘. 형제들의 다급한 재촉 앞에서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이 말하는 이 때는 사람의 시간,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인 시간, 영적 의미가 있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하는 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맞추시고 기다릴 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당장 필요로 하는 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적기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계산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불안은 알고 보면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긋나는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뜻과 내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돼요. 바로 우리의 이러한 영적 실상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요셉은 그야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갇혀 있는 감옥에 고위 관료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이런 걸 두고 천우신조라고 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죠. 그리고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전직을 회복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내가 자네의 그 억울함을 꼭 풀어줌세, 내가 왕에게 말해서 당장 풀려나게 해줌세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 오늘 저녁에 연락이 오려나? 아, 오늘 너무 늦었지. 내일 아침에 일찍이 연락이 오겠지. 하루가 지나고 일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요.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노예가 죄를 짓고

0: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를 누가 변호해 주겠습니까? 그야말로 잊혀진 죄수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요셉이 자신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일찍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운 좋은 히브리 노예가 풀려났다. 그리고 자기의 옛날 직업인 양치기로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는 그 결정적인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까지 그를 감옥에 남겨두시고 그를 빚으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당장 내 시간표대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억울한 현실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열방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고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중보기도의 거장 더치 슈츠 목사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인 이 카이로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땀 묻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변경시켜 영광스러운 카이로스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막막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 사건인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코리 텐 붐 여사는 그의 책 주는 나의 피난처에서 고난 앞에 두려워하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우리가 암스테르담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탈 때 내가 기차표를 3주 전에 미리 주더냐? 아니지, 기차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란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응답의 표를 미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손에 쥐어주신단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완벽한 때에 구원과 은혜의 기차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내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을 드러내라고 재촉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와 또한 왕좌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간표가 세상의 상황과 돌아가는 판세와 사람들이 적기라고 말하는 인간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 크로노스의 시간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구원의 시간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헛된 관심과 조급함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튜닝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타이밍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0

15국에 1900번 금당 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늘 하는 이 걱정과 염려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하나의 걱정이 가면 또 다른 걱정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과 염려하는 존재가 사람의 실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걱정과 염려, 삶의 문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라고요. 삶이란 하나의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는 먼 길과 같죠. 우리는 늘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도전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떠올려 보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바람이 불고 또 어떤 구름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매일매일 인생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전대현의 음성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하셨습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온갖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고 미가선지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네,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0: 있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십자가 사랑으로 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 9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성경 퀴즈로 함께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초대석과 성경 퀴즈를 바꿨죠. 자, 여수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늘 화요일 날 오다가 수요일 날 오니까 좀 기분이 좀 새로운데
0: 네.
2: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성경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여러분 퀴즈도 맞추시고 선물도 받으시고요.
0: 네. 목사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2: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요즘 자연이 참 아름다워요.
2: 네. 네. 자연을, 날씨도 좋고요.
0: 네. 좀 보실 시간이 되세요? 목회가 너무 아니, 바쁘셔서.
2: 아, 그렇게 바쁘지, 바쁘면 바쁘고 그런데. 제 사실 이제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왔어요.
0: 아.
2: 그래가지고 지난주, 이번, 엊그제죠. 순천만을 갔다 왔습니다.
0: 네.
2: 아들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0: 네. 아니, 요즘 순천만은 풍경이 어떤가요?
2: 저는 잘 모르고 갔는데.
0: 네.
2: 그냥 볼만 하던데.
0: 아.
2: 그 안내해 주신 분이.
0: 네.
2: 11월 말이 가장 예쁘다고 하네요.
0: 11월 말.
2: 네.
0: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11월 말이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2: 그때 이제 뭐 새가 확 날아가는 뭐라고
0: 철새.
2: 하지? 예. 하고 뭐 갈 때가 이제 볼 만한 석양이 제일 예쁜 때가 그때라고 하네요.
0: 아, 그렇군요.
2: 네.
0: 아니, 군에서 나온 아들이 순천만을 제일 보고 싶다고 하던가요?
2: 제일 보고 싶다고 하지는 않고 제일 보고 싶은 거 많은데 아빠랑 걷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0: 아.
2: 걷고 싶은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0: 아들이 낭만이 있네요.
2: 예, 아, 이게 뭐랄까요. 그냥 자연도 예쁘지만
0: 네.
2: 오랜만에 아들하고 걸으니까 아, 이게 뭐 좀 뭐 연인하고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아,
0: 너무 좋으셨겠는데요.
2: 네,
0: 목사님.
2: 좋았습니다. 가족끼리 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0: 그래요. 자, 바야흐로 가을이 이제 점점
2: 네. 네,
0: 진행되고 있고 또 깊어가고 있는데 왜 상춘이라는 말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네,
0: 봄이 올 때 이렇게 봄을 보는
2: 네.
0: 상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춘은 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2: 먹는 것만 생각이 나는데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가을을 즐기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또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 인물의 직업을 맞추는 퀴즈를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 여성들이죠?
2: 네.
0: 네.
2: 여성들입니다. 멋진 여성들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이 참 많고요.
1: 네.
0: 근데 참 그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산 그 여성들을 보면 남성으로서 이 뭐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가를 수는 없지만
1: 네.
0: 그게 좀 그렇지만 남성으로서 참 도전이 되고요.
1: 그렇죠.
0: 네.
1: 사실 뭐 남성으로서 도전이 된다기보다 성경은 남자고 여자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특별함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1: 그래서 남성으로서 부끄럽다 이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사실은 저희들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
0: 네.
1: 네.
0: 모든 성도의 본이 되는.
1: 그렇죠.
0: 네. 네. 그런 인물을 드립니다. 네. 인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물, 그 인물 퀴즈는 사람의 이름을 맞추기보다는 예, 그 사람들의 직업을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1: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0: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야말로 숨겨진
1: 아, 그렇죠. 잘 찾으면. 네. 예, 보석 같은 사람들이죠.
0: 네, 이게 숨겨졌다는 게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지 않은
1: 네.
0: 네. 성경 속에서 이제 그냥 훅 지나갈 수 있는
1: 그렇죠.
0: 네. 그런 인물들이라는 의미에서 숨겨졌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뭐 진짜 숨겨진 인물들은 아닙니다. 네. 너무나 이제 우리가 많은 설교 가운데서도 또 듣기도 하고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랬던 네, 맞습니다. 인물인데요. 자, 저희가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세 개의 힌트를 드릴 겁니다. 단계별로 힌트의 난이도가 조금씩 쉬워지니까요. 처음에 조금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 힌트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자, 목사님 1단계 힌트부터 드릴까요?
1: 힌트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니까요. 조금 어렵더라도요.
0: 네.
1: 1단계에서 맞추신 분은 저희가 무조건 한번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성경에는 이 직업을 가진 두 여인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름이 바로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0: 네.
1: 이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비밀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0: 네. 야, 우리 방송가 여러분들 궁금해요. 이 십브라와 부아. 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과연 성경 속에서 읽으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십브라와 부아. 저는, 와, 3263님.
1: 이야,
0: 한 글자 차이로 틀리셨네요.
1: 사실은 이제 비슷한 말인데.
0: 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 뭔가를 아시는 분
1: 그러니까요.
0: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예.
0: 잘못 지금 오탈 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우리 3263님 네 글자 한 글자가 틀리셨어요. 네.
1: 정답들이 올라오네요. 깜짝 놀랐는데 내가 지금.
0: 1614님 네 정답입니다. 1614님은 일단은 아유 이거야.
1: 아 이거 뭐 두 번째 세 번째 히트까지 안 나와도 되겠어요 이거?
0: 네.
1: 아니 여러분 아니 근데, 이렇게 맞추시면 저희한테 너무 잔인해요.
0: 아니 근데 1단계 네, 맞추시면 네.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선물 드려야 되나요? 너무.
1: 너무 많이 맞추셨는데.
0: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추시는데요.
1: 이야 멋지십니다 다들.
0: 네. 자 지금까지 주신 분들만 이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1253님 그리고 0782님 그 다음에 3263님. 그리고 1614님, 예.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1: 네.
0: 일단 저희가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선물 무조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힌트에서 이제 이후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네, 1단계에서 맞추시긴 하셨지만, 선물은 이제 그 3단계까지 다 맞추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
1: 네. 네,
0: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네.
0: 자, 1단계에서 이렇게 와 정말 대단하죠, 목소리.
1: 아니 이렇게 제가 너무 수준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정답을 다들.
0: 네.
1: 야. 아 멘트가 나간 뒤에도 또 들어왔군요. 늦었다고 네. 괜찮습니다.
0: 네.
1: 야.
0: 기회는 있어요. 우리 0319님. 네,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 지금 다섯 번째까지 저희가 딱 끊었기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 네. 주셨는데,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1: 네. 네.
0: 자, 1253님.

0: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3263님, 운전 중에, 예, 또 정답을,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퀴즈 이렇게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1: 퀴즈는 맞췄나요? 그냥 운전 중이라고만 하신 것 같은데.
0: 제일 첫 번째로 문자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1: 그러시구나.
0: 한 글자 차이로, 예, 한끗 차이로 지금,
1: 그러셨구나.
0: 예, 오답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 0782님, 네, 고흥에서 배추 풀 뽑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 네. 이런 문자 좋습니다. 네. 지금 어떤 일 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함께하고 계신지,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정겹잖아요.
1: 배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재배한 배추는
0: 네.
1: 그냥 문자만 봐도 너무 맛있는 배추가 나올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0: 네.
1: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짓는 농사는
0: 네.
1: 더잘될것 같지 않으세요?
0: 잘될것 같아요. 네. 자, 목사님, 저희 퀴즈도 돌아가서,
1: 네.
0: 네, 십부라와 부와, 네, 오늘의 인물들의 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아, 제가 지금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네. 자, 한 사람의 이 이름들의 그 뜻,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여기서 이제 이 의미를 좀 설명을 하자면,
0: 네.
1: 시뿌라라는 사람은 아름답다, 아니면 빛나다라는 그런 뜻인데,
0: 네.
1: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시뿌라예요.
0: 그쵸, 그쵸.
1: 근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로는 이름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0: 네.
1: 그 모세의 아내 이름은 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부하라는 뜻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르는 고함과 같은
0: 네.
1: 그런 외치는 소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건 저는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부하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함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0: 네.
1: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 오늘의 인물들의 그 이름의 뜻을 지금 방금 들으셨는데 그 직업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1: 네,
0: 저는
1: 그런
0: 좀
1: 것
0: 그런 생각이
1: 같아요. 네, 그런 것
0: 들었어요.
1: 같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 빛나고 아름답고 또 외치고 또 울려 퍼지는.
1: 네,
0: 네.
1: 맞아요. 네.
0: 자,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진짜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 이 빛나고 아름답다. 그리고 외치고 울려 퍼지다. 어떨 때 이럴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단계 힌트,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찬양 한곡 듣고 계속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인데요. 나 주의 믿음 갖고 이 찬양 띄워드릴 텐데 이 찬양 들으시는 동안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주의 믿음 같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781님, 양튀기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드린 힌트 중에 양치기라고 생각하실 만한 뭔가가 있었나 저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두 번째 힌트를 드릴 텐데, 두 번째 힌트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결정적인 단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4536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이름 설명 들으니까 우리 아기들 태어날 때 감격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셨는데, 그렇죠?
1: 네, 저도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0: 그래요. 맞아요. 오늘 그 직업이 아기들 태어날 때, 네. 아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1: 네, 더 힌트가 나가면
0: 네.
1: 이
0: 자.
1: 사람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스라엘
0: 그렇죠,
1: 사람들.
0: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힌트 그냥 드릴게요. 네, 두 번째 힌트 주시죠.
1: 이 사람들은 높은 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0: 네.
1: 이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0: 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 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해서 들으실 부분이 갓 태어난 생명을 살렸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거든요. 목사님, 이게 높은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당시에는 그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말
0: 네.
1: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0: 네.
1: 이런 이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여인들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지 않았으나 하는 그렇다고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오늘 이 인물들에게 은밀하게 비밀 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과연 그 비밀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이건 이제 너무 직접적으로 또 오늘의 그 인물들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2단계에서는 힌트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 당시 분위기 서슬퍼런 시기였어요, 목사님.
1: 그럼요.
0: 네.
1: 네.
0: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 당시 어떤
1: 그러니까
0: 상황이었는지?
1: 이제 사실은 그 높은 권력자, 왕이죠,
0: 네.
1: 사실은.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박해하고 그리고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거겠죠.
0: 네.
1: 그렇지만 그 왕이 불법적인 명령이고 또 사실은 이 여인들에게 지었던 명령이 살인 명령과 같았기 때문에 만일 이 명령을 어겼다면 아마 이 여인들이 죽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누군가가 와서

0: 이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정도의 위협이 아니라면 감히 그런 명령을 못 내리겠죠.
1: 네.
0: 근데 그런 무섭고 서슬퍼런 명령에도 더 두려운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감히 거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 더 크신 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이 순간적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또 훗날 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열게 되는 길이기도 하죠.
1: 네. 왕이냐 하나님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주 귀한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0: 왕이냐 하나님이냐.
1: 네.
0: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 세상에 왕이냐 하나님이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1: 네.
0: 여러 군데에서 그 갈등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네. 자, 여러분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희수빌의 찬양입니다. 가두지 마오.

0: 희수일의 찬양이었습니다. 가두지 마오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1778님 수요일에 가는 길에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에요.
1: 네, 네. 저도 끝나고 빨리 달려가
0: 빨리 가시는 거죠. 네.
1: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불러주셔서.
0: 네. 교회 또 가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실 텐데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요즘 이렇게 수요 예배 가시는 분들이 정말 그 충성되신 분들 아닐까, 교회 일꾼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아, 그렇죠.

0: 네. 또
1: 와.
0: 이 방송 혹시 수협에 안 가시는 분이 듣고 있다면 당신도 충성된 일꾼입니다.
1: 맞습니다. 네. 자, 0316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우리 6392님께서는 아내분께서 독감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기도 부탁해 오셨어요. 네.
0: 의외로 이 계절이 감기가 걸리기 쉬운 계절인가 봐요.
1: 아니, 근데 요즘 독감이 유행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저희
1: 예.
0: 부목사님도 지금 몇 주째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아니, 일교차가 커서요.
0: 네.
1: 진짜 요즘 낮 기온은 뭐 한여름 기온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니까 쌀쌀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선선하니까. 예.
0: 저는 비염이 좀 있거든요.
1: 네.
0: 야, 이 계절이 참 힘듭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네.
1: 네, 비염 있으신 분들은 또 환절기에 고생 많이 하시죠.
0: 정말이죠. 네.
1: 네. 여러분들 일교차가 크니까요. 네, 감기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단계 힌트까지 드렸는데요. 결정적인 힌트, 이제 3단계 힌트 드릴 차례입니다. 목사님,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직업.
0: 이제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 힘을 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1: 네.
0: 해당 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해산을 돕던 사람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날은 조산사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정답을 확신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빨리 보내주세요.
1: 네.
0: 수협에 가시기 전에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직업을 두 글자로, 네,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친절하게도, 네,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보기를 또 준비했습니다. 네.
0: 네.
1: 목사님께서 보기 한번 내주시겠어요?
0: 참고로 이 보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김용환 PD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센스가 묻어 있습니다.
1: 네.
0: 자, 힌트 나갑니다. 1번 양파, 2번 대파, 3번 삼파, 4번 바다파.
1: 네. 어떤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네. 제가 좀 센스가
0: 아,
1: 있습니까?
0: 너무 센스가 있는데요.
1: 네.
0: 바다파는 뭔가요? 이게 처음 들어온 파 같은데.
1: 아, 그래요?
0: 예.
1: 목사님 산파인가요? 바다파인가요?
0: 아,
1: 바다 더 좋아하세요? 산 좋아하세요?
0: 저는 산을 더 좋아. 아, 그 파를 말씀하시는군요.
1: 그렇죠. 네.
0: 아.
1: 산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바다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예.
1: 저는 산파입니다.
0: 아,
1: 네.
0: 언제 다시 한번 산에 한번 가시죠.
1: 네. 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0: 네.
1: 네. 정답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지금 어디를 좋아하느냐 묻는 퀴즈가 아닙니다.
1: 네.
0: 직업을 묻는 퀴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정리해서 1, 2, 3단계 힌트 저희가 정리해서 이제 퀴즈를 문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좀 정리해 주실까요?
0: 네. 조금 더 정리해서 퀴즈를 드리면 이 직업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직업이고
1: 네.
0: 두 여인 십브라와 부아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가 태어날 때 옆에 있을 때 죽이라라는 명령을 했는데
1: 네.
0: 죽이지 않고 아이를 살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조산사와 같은 이 직업의 이름은 어디일까요? 반대말은 바다파가 아닙니다.
1: 네. 목사님, 그 당시 그 바로왕이라고 하면,
0: 네.
1: 예, 그 애굽이라고 하면 정말 제국이었잖아요.
0: 사실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1: 네.
0: 예.
1: 그리고 이제 거기 바로 왕이라고 하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0: 자기를 신이라고 일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네.
1: 네. 근데 오늘의 이그 인물들이 그 바로 왕의 그 비밀 명령,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 특히 이제 남아들을 죽이라고 예,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어요.
0: 네,
1: 그죠?
0: 그렇습니다.
1: 예,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예, 정말 우리가, 이분들의 그 설명은 정말 짧게 지나가지만,
0: 네.
1: 네, 우리가 정말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이분들의 믿음을 좀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두 여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떠나도 되는데
1: 네.
0: 그 짧은 구절 속에 이두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데는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저희가 뭐라 그러

0: 그 성경을 읽을 때, 아, 유념해서 좀 볼게. 바로왕은 이름이 기록이 안돼
1: 맞죠.
0: 있잖아요. 네. 근데 두 산파의 이름은 기록이 돼 있다는 거.
1: 네,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0: 네.
1: 직업입니다. 즉 왕이죠. 그 당시의 왕. 근데 그 왕의 이름이 기록이 안돼 있어요.
0: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왕은 권력을 갖고

0: 무명한자를 유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 네. 과연 누구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 것인가.
0: 네, 멋진 말입니다. 네,
1: 하는
0: 네.
1: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여기서 모르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이렇게 문자 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답 잘 맞춰주시고 계세요. 네. 자, 2928님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숭고한 일이죠. 말씀을 했는데 숭고한 일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죠.
0: 네, 맞습니다. 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고요.
0: 네.
1: 자, 4173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0717님께서도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목사님 정답 발표할까요?
0: 정답 발표하죠.
1: 네.
0: 정답은 3번 산파입니다.
1: 네. 정답은 산파였습니다. 산파. 네. 히브리 산파. 네. 성경에는 히브리 산파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그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알았어요.
0: 아, 그전에는 모르시고요.
1: 네, 저는 그냥 히브리 산파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구나.
0: 아, 많이들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첫 번째는 이름 맞추기를 내려고 그랬는데
1: 네.
0: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1: 아유, 이름 맞추기 너무 어렵죠.
0: 네, 그렇죠.
1: 네. 그래요. 이름 다시 한 번만 좀 불러주세요.
0: 십브라와 부아.
1: 십브라와 부아.
0: 네.
1: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셨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네. 이분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0: 사실 이제 그 바로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1: 네.
0: 이제 당시 이제 바로의 태도가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사람들을 몰래 불러서 그러니까 왜 몰래 불러서 이제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게 출애굽기 1장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단어가 있거든요. 두려움이에요. 바로는 그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마도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 네.
0: 억압을 하고 압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 되게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왜
1: 네.
0: 그렇거든요. 뭐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 네.
0: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바루가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 아이들을 죽여라라고 이 선파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비밀리에.
1: 네.
0: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불러요. 너희들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산파들이 변명을 만들어낸 게 히브리 산모들이 너무 건강해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이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근데 바로가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냐면 바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이 히브리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을 다 잡아다 날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히브리 그 민족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0: 예. 그렇죠.
1: 이 아기들을 죽이는 어떻게 네. 보면 정말 어떻게 좀 옹졸하다.
0: 옹졸하다. 네. 근데 이게요 네. 자세히 보시면
1: 네.
0: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이 뭐죠? 하나님이
1: 자손을 주시겠다.
0: 그렇죠.
1: 네.
0: 바로는 정확하게 그것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야,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돼요.
0: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네. 바로의 원수가 되신 거죠.
1: 그렇군요.
0: 근데 우리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1: 네.
0: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요.
1: 아멘. 네.
0: 네.
1: 자, 두려움이라는 감정,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그 행동의 동기가 되는 그런 네. 감정들인데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어요.
0: 맞습니다.
1: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0: 네.
1: 결국은 이제 아기들을 죽이는 네. 그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됐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히브리 산파들은
0: 하나님을
1: 두려워하는
0: 네.
1: 네.

0: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1: 그래서 이그 경외라는 말참 좋죠.
0: 네.
1: 이게 경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우리말로 부르면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낼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위대함 때문에, 그 존재의 아름다움 때문에 존경과 마땅히 지불해야 될 우리의 반응이 바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0: 네. 자, 목사님과 함께 히브리 3파에 대한 믿음 조명하고 있는데요.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테너 임홍균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성경 퀴즈를 통해서 인물의 그 믿음과 삶을 저희가 좀 돌아보고
1: 네.
0: 그로부터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인물들 히브리 산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0: 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죠.
0: 그렇죠.
1: 두려워하는 자의 삶은
0: 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보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0: 아.
1: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말하자면 아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한번쯤 한번 저도 그런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0: 정말 무서운 게 뭔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가.
1: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네.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견인해가고
0: 맞습니다. 네,
1: 추동해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네. 그래 단순히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데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떠나서 하나님을 네.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그분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두려워함으로써 나오는 행동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나는 무서워해 이렇게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과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저는 시편 말씀이 좋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친밀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과부가 이런 경외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가 막으려고 했던 그 축복, 그 가족이 번성하는 축복을 출애굽기 1장 마지막에 얻습니다.
1: 네.
0: 하나님이 바로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실은 이 여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1: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를
0: 그렇죠. 네,
1: 돌보심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0: 시편에서는 친밀함이라고 얘기해요.
1: 친밀함. 네. 네.
0: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친밀함을 보여 주신다고 네. 얘기하십니다.
1: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데
0: 맞습니다.
1: 뭐가 두렵겠어요.
0: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우리 현실에서.
1: 그렇죠.
0: 우리는 네. 눈에 보이는 게 두렵고 상사의 명령이 두렵고
1: 그러니까요.
0: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내 미래가 두렵고 그렇습니다.
1: 네.
0: 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두려움에 대한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1: 네.
0: 그래서 나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히브리 3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두려움이라는 그 인간이 느끼는 그 근원적인 감정에 대해서
0: 네.
1: 까지 이렇게 좀 터치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행동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인이
0: 맞아요.
1: 된다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상황과 환경 진짜 나를 둘러싼 모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삶의 결핍과 삶의 필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자극해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되는지
0: 네.
1: 예, 그걸 살펴보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지금 네.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0: 1장의 두 인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로가 나오죠.
1: 네.
0: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를 지배했던 것도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1: 그렇죠. 네.
0: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잖아요. 바로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런데 이 산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얻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할 때 두려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얻으려고 할 때 그걸 또 잃을까.
0: 얻고 난 다음에는.
1: 그렇죠.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잃을까 또 두려워하는 두려운
0: 그러니까요.
1: 마음. 이걸 얻지 못할까 또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
0: 네.
1: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하든지 두려운 감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네요.
0: 맞습니다.
1: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네. 어떤 두려움도 찾아올 수 없는 충만함이
0: 네.
1: 있죠.
0: 그렇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두려움이 없는 거고
1: 네.
0: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걱정이 없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 산파들이 바로 앞에 나갔지만 제 생각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1: 그렇죠.
0: 왜냐하면 네. 이들에게는 하나님 바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자기들의 네.

0: 말하는 얘기도 과감하게 얘기하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우리 방송가주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네. 그 두려움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인지
0: 네. 네.
1: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어떤 두려움을 그건 이제 좋은 두려움이죠.
0: 네. 네. 사실은 그건 두려움이 아니죠. 믿음이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두려움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섬기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삶의 두려움이 떠나가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두려울 게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도 두렵죠. 미래도 두렵고
1: 네.
0: 자녀들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1: 아멘.
0: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아, 나 참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지.
1: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누리시는 이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0: 만나서 반가웠고요. 여러분 또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번에 어떤가요?
1: 맞습니다.
0: 화요일. 아, 예. 헷갈리지 마시고요.
1: 네,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뵐게요.
0: 네.
1: 네, 진아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용환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다니엘 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서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했는데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혜와 그 총명을 다른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10배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그 지혜로 한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다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또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제 그래서 장차 일어날

그 나라들,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메대와 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분열된 여러 왕국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그 바벨론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 이제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의 말씀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신상은 금신상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큰 금신상, 아주 거대한 금신상입니다. 성경은 그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메타로 보면 한 27m 정도 되어지는데 우리 보통 아파트로 보면 한 10층 높이만큼이나 거대한 그런 금신상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했습니다. 모든 고관들 다, 모든 백성이 다 그곳에 와서 엎드려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들려올 때, 음악이 들려올 때 그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이제 음악이 쫙 이제 들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거기에 우뚝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였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너희도 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그 풀무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동안만 절을 해도 될까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러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향해서 이 불무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줄 신이 있겠느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16절 말씀부터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환난에서 그 불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시고도 남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왕 앞에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 게, 원래 풀무불은 바람을 이용해서 불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그 불입니다. 옛날 그 대장간에 그 보면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거기에 아주 강한 그 불길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이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용광로와 같은 아마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용광로 하면 우리가 광양 제철 전에 그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용광로를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 그래서 그런 얘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그 속에 빠지면 순간적으로 녹아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장례식을 할 때 뭐 시신을 찾을 수 없.

어쩌니까 그 샘물을 조금 떠다가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던지겠다는 것인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물 속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아주 담대하게 이방 왕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 그 혈우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우증을 앓았습니다. 아무리 고쳐보려고 의사를 만나보아도 약을 먹어보아도 효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보아야지.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치료를 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혈우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지러워서 일어서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 능력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혈우의 군원이 말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을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각하다 말씀이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해라. 명령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선포하고 명령하니까 뼈들이 막 그래가지고 서로 막 붓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막 혈관세포가 생기고 살이 붓고 가죽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대언하는 것, 이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람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자녀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이렇게 지내오면서 갑자기 그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콕 집어서 이 머리, 오른쪽, 위쪽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계속 아픈, 잠깐 아프겠지 했는데, 그게 한 이틀째 아프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혹시 머리에 뇌경색이 왔을까? 혈관이 막혔을까? 이 오랫동안 이렇게 통증이 있지. 우리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까? 성가로로 가야 될까? 그래서 가면은 또, MRI를 찍어보아야 되는데 바로 찍을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막 이런저런 고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가야 되는가 막.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강주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신방을 가면서 토요일 날 새벽이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선포기도에 대한 기도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만들면서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 머리를 향해서 선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병원 가다가 기도문을 작성하고 차 안에서 내려오는 길에 차를 타자마자 너무 두통이 심했는데 제가 머리를 막 만지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두통아 사라져라. 혈관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두통이 깨끗하게 없어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그 순간부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안 아픈 거예요. 앞으로도 안 아플 거예요. 네. 콕 집어서 어디가 탁 아픈데 느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인가 갑자기 이제 폐 오른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필리핀 우리 학생들과 비전 트립을 가기로 한 날인데 출발하기 바로 전에 순천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인가 독감인가 검사를 하는데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닌 제가 의사한테 그랬습니다. 오른쪽 폐 자리가 아프다. 그래서 CT를 한번 찍어봐달라. 딱 CT를 찍었는데 폐렴이라는 거예요.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 데려가야 되는데. 저 폐렴이 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한테 항생제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이제 막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막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언하라라고 했습니다. 선포하라라고 했습니다. 명령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이번 특세 기간에는 명령기도, 선포기도, 대언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보배로운 사람인가. 선포하는 것, 명령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재정의 축복을 위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매일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17절에 고백을 했는데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불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냈을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그 고백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단할 때 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셔서 이제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셔서 제가 십일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 주셔도 감사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셔도 헌신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셨을 때 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셨을 때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셨을 때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근데 주셔도 못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거두어가 버리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기도가 소원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또 주시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어떤 시련이 있고 여전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인 줄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높은 차원의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차원에 들어주십소 이렇게 해주십소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대로 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다른 뜻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23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의 신들이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결박을 당한 채 던져졌는데 그 결박이 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분불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인자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분불 속에 던져졌다고 해서

0: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왕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 선포했던 것처럼 건져내겠고 건져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나 혼자구나,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들이 높은 곳에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시련을 만나고 어려운 시험을 들어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셔서 더욱 높여주니라, 더욱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3: 좋아하지.
2: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3: 하지 말어.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3: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4: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0: 극동방송입니다.
1: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새 사람을 입기 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모든 행위,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인데요. 이 덕목을 온전히 갖추고 계신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죠. 이 옷이야말로 새롭게 주어진 신분에 합당한 옷이기 때문인데요. 긍휼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자비는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친절을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며 온유는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용서, 오래 참음. 이 다섯 가지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하는데요. 이 띠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이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디테디오스는 걱정하지 않는 자라는 뜻인데요. 초대교인들은 자기의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에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심령에 믿음의 자리와 근심의 자리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간이 100%라고 할 때 믿음이 100% 꽉 차 있으면 근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하지만 내 마음의 믿음이 50%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 50%는 근심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근심을 쫓아버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심을 쫓아내면 우리 심령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

토마스 머튼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찾고 축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결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도움을 구하기도 전에 길이 열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생기며 혼자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돕고 계셨고

있고 이미 우리 곁에 계셨으며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내시관을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 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0: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2: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0: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3: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0: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3: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4: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5: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0: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3: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0: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4: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5: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0: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0: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2: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0: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을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0: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1: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0: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4: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0: 그를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0: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0: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구를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1: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0: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2: 내가 이 박농구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1: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2: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0: 하시니라. 미가 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리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3: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2: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3: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0: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1: 제2장.
0: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2: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기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0: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2: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1: 제3장.
0: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0: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출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1: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리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2: 미가 제4장.
1: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0: 내가 졸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조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1: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의 모음과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0: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2: 제5장.
1: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내어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0: 베들레헴.

0: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1: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0: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전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가 새긴 우상과 추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1: 하셨느니라.
2: 제6장
1: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0: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1: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0: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소식힌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0: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1: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은 늘 어렵게 느껴지죠. 내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선명한데 먼저 손을 내밀라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용서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방식에 두고 있죠. 우리가 먼저 사과드려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하루 나와 마음이 어긋난 사람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서운했던 일,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감정들 말이죠. 그 마음을 오늘 밤 안에 다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잠드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밤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위대한 용서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가운데 얽힌 마음이 하나씩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오늘 첫 곡입니다. 크리스 탐린의 Great Forgiver.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위대한 용서자,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크리스 탐린의 Great Forgiver 들려드렸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용서는 내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받은 자가 시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 가운데 마음에 얽힌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이주일에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들려드릴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클래식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이즈윌의 서로 사랑하자 앞서서 들으셨습니다. 5226번님, 피디님 건강하세요.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짧지만 마음이 담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신 그곳에서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0610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랑 처음 다투고 울며 집에 돌아왔어요.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아서 방송 듣고 위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내일이 되면 친구랑도 화해 잘하고 남은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서진아 괜찮아.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는 존귀한 자란다. 라고. 어머니이시겠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서진이, 너는 존귀한 자란다.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띄워드릴게요.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함께 들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 제이어스의 Love Letter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에 보면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셋째,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또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박사학위는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걷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시간, 또 그래서 찬양이 흐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이어서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찬양 송정미 사모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듣고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 제목 신청해 주신 분들 있으세요. 0280번님께서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구와 친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 흐를 때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64번님께서는 찬송 들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힘이 나고 계시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품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참으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친 하루였지만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넘치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하며 3664번님의 신청 찬양 주품에 함께 듣고 오시죠.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지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권석준의 다시 살게 하소서 찬양도 들으셨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이곳으로 계속해서 기도 제목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고요. 1548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찬양을 좋아하기에 항상 듣고 계시다고요. 우리 부부는 투병 생활 중입니다. 특히 남편이 위암, 대장암, 투병 중 폐렴까지 와서 위기입니다. 잘 견뎌내기를 그리고 성령에 의해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남편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또 상처에 이 시간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방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48번님 두 분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5868번님께서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술과 담배, 마약, 도박에 중독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강력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죠. 기도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265번님께서 찬송가 212장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송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모함하고 악한 말을 쉴 새 없이 내뱉는 동료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당해도 우리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이 바로 주님의 귀한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붙들고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너 성결키 위해.

광야를 볼때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내일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서원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요즘 환절기라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있죠. 우리 방송 가족들 건강하신지요? 오늘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먼저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는 손을 잘 닦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로를 피하고 골고루 식사를 하고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의 손에서 문손잡이, 키보드로 옮겨가서 최소 3시간 정도는 살아있다고 해요. 감기에 걸린 사람이 키보드를 조작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 키보드를 만지거나 문손잡이를 만지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지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진 손을 수시로 청결하게 닦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밀폐된 건물에서 오염된 공기가 많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눈과 코, 목 등의 점막이 쉽게 메마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수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100편 함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100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7.5MHz.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나온 이 밤 그 초청 앞에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Rose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짐을 진 사람에게 더 힘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 때 보통 이를 악 뭅니다. 더 버티고 더 애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짐을 지고 그냥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무거운 그대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깨가 무거우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조준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김도연의 부른바다 나선이 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Phil Wickham의 Homesick for Heaven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95 하나번 쓰시는 분께서 윌러브의 임래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도현님 안녕하세요. 자녀 박유나가 고3입니다. 수시 원서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합격되고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께 기쁘게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예, 참 고3 힘겹습니다. 근데 또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현실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계획들을 보게 하는 뭐 고3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의 시기, 야 내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유나 자녀 박유나 고3 이분이 합격하기도 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는 많은 고3 여러분 힘내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유효린과 문정미가 함께한 예수나를 오라하네, 그리고 주리의 예수내 구주,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인디언 부족인 호피족은 320년간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호피족은 다른 부족들보다 토속 민족을 더 굳건히 숭배했고요. 백인들에게 당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3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마침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처음엔 완강한 벽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인디언들을 진정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지 않고 가르쳐야 할 미개한 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호피족이 거주하는 지역엔 교회가 세워졌고요. 다른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센터까지 세워줬습니다. 선교사님은 호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땐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겠죠. 날 들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요.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좀 있는 사람 일어나 김상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는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믿음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유료문자 샵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는 찬송가에도 실려있는 찬송가인데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도 은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순종 또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결단이, 용기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원 꽃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감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심에 감사.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신 그 구원의 은혜에 영원히 감사.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않을 일들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새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홍진승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한나의 전심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캘리빌라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오벳의 Jesus Lamb of God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언어인증에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전 세계가 참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한시도 평안하고 평온했던 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만큼 곳곳에서 전쟁도 싸움도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각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평안한 삶, 그렇죠? 샬롬의 그 은혜일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삶 안에

해지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녘의 성도들은 뭐 장군님의 은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당과 수령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돈이나 권력 또는 지도자가 잘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주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 크룩스의 멋진 화음이 돋보이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해드렸는데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은혜와 복.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가며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깊은 소식과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받으신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도 또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찬양과 함께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목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1: 너와 나의 올리.
0: 오늘도 너와 나의 올리 함께할 남북한 2030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북한에서 온 현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5: 안녕하세요. 남한 사람 옥순입니다.
6: 웅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웅이, 옥순, 철수, 현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북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어느덧 우리 곁에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탈북민 3만 5천여 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혈혈단신 대한민국 땅에 도착한 탈북민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정착보조금도 지원합니다. 또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있고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술 등 각종 교육도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북민분들 가운데는 낯선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국가 차원의 정책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탈북민분들 각자에 맞는 세세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국가적으로 또 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더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자, 탈북민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를 솔직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건 없는지 아니면 또 감사하고 좋은 점은 우리의 칭찬을 또 해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북에서 오신 분이 세 분이나 되세요. 그럼 옥순이 궁금하죠?
5: 네. 네.
0: 어떤 지원들이 네. 예,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있는지. 네.
5: 지금 약간 정책이 조금씩 더
0: 바뀌고 있죠.
5: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 중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누구세요?
5: 저랑 비슷한
0: 철순이 현이님.
5: 저 한 십여 년 전에 왔는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초기 정착 지원이랑 이제 경제적 자립,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하는데 제가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초기 정착 지원이거든요.
0: 네.
5: 초기 오게 되면 150만 원을 줬어요.
0: 지원금으로.
5: 네, 지원금으로.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고 이거 6개월 정도는 40만 원씩 지원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걸 다 합쳐가지고 브로커비로 내고 나니까 남는 돈이
0: 그렇죠.
5: 없었었거든요. 네. 하나 아쉬웠던 점은 성인이 돼야 집을 받을

0: 수가 있어요.
1: 아.
0: 네, 그래서 그게 만으로 21살이 돼야 제가 기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1: 그 주거 지원을 해주는데, 예, 탈북민 분들께는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네. 주는데 이게 성인만 주는군요.
0: 네. 그래서 그 왔을 때 당시에 거주할 공간이 없었어요.
1: 그때 10대였어요.
0: 근데 20대, 21살이 안 돼서 안 됐어가지고. 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뭐 대안학교로 가면 이제 기숙사에 살 수 있으니까. 주거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갔었는데 그 대안학교도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네. 나한테 맞는 곳을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
1: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0: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초기 지원 과정에서 조금 한 1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1: 네, 최근에 오신.
2: 제가 왔을 때 이제 지원을 받았던 거는 저도 이제 미성년 네. 시기에 왔어가지고 기억나는 건 방금 말씀하신 초기 정착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거는 제 계좌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머니가 먼저
1: 와 계셨으니까
2: 네. 아마 부모님이 이거 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걸 쪽으로 가셨고
1: 네.
2: 그리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등록금 지원을 받고
3: 있어요.
2: 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네.
3: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단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바꿔도 말을 안 하는 말이구나.
1: 아니, 우리 철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큰 비용을 또 지불을 하셨겠어요.
3: 아니, 그럼요. 아니, 당연히 불만은 없지만 네.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1: 네.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탈북민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이게 원래는 만 35세 미만이었는데
0: 맞아요.
1: 이제 바뀌었습니다.
3: 네.
1: 예. 워낙 이제 나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4: 맞아요.
1: 때문에
4: 네네. 그럼 졸업할 때까지 전액이 다 지원이
3: 8학기.
4: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8학기. 네.
3: 그래, 이걸 두고 사실 우리 옥순동무가 좀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다. 왜냐면 주변에서 얘기를 해봐도 야, 너네는 대학교 들어가는 게 경쟁도 너네끼리 하고 등록금까지 지원받으면 어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런 느낌을 좀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네.
3: 그래, 옥순동무는 어떠셨는지.
4: 전 졸업을 꽤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박탈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 나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1: 근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0: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저도 되게 약간 많은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1: 네.
0: 약간 충분히 이해가 돼요. 20년 동안 대학교라는 목표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수능 보고 왔는데 저희는 특별전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중국 가가지고 수능에 실패해가지고 국경대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다 특별전형 문은 다 열려 있거든요.
1: 네.
0: 근데 탈북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한데 탈북 입장에서는 조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게 사회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1: 맞아요.
0: 하거든요. 첫 번째는 탈북민들이 대학교를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 기능을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대학교 등록금 뭐 입시에서 뭐 특별 약간 전형 기회를 주는 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굉장히
1: 맞아요.
0: 좋은 거라고 생각을
1: 네.
3: 이게
0: 합니다.
3: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사회적 배려나 이런 혜택들을 받는 기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나라 헌법 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북한에 있음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이익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1: 맞아요.
3: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써 그 국적이 회복이 되었으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1: 네.
3: 이런 의미에서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입학하는데 좀 일종의 쉬운 문들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졸업하는 문턱은 똑같아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5단계까지 노력을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10까지 5만큼만 노력해 졸업하면 되는데 우리는 한 3 정도에 들어가서 10까지 졸업하려면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이탈률도 높고. 네.
1: 근데 말 되게 똑똑하게 잘한다.
0: 그러니까.
1: 배운 사람 같아요. 네.
3: 남조선 공교육대.
0: 결국 설명을 잘했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회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한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와 또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한국 교회나 민간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있는데 어떤 정착도

0: 지원 가운데 좀 부족하거나 그랬던 것들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1: 저는 일단 부족하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안학교라는 그런 학교를 갈수 있는 선택지보다는 그냥 남한
2: 맞아.
1: 학생들과의 같은 교류를 할수 있는
2: 맞아요,
1: 장이
2: 맞아요.
1: 가지는 게 조금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 맞아, 맞아. 저희 되게 중요한 거. 저도 대안학교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근데 2년을 있었는데 영어 교과서 하나를 제대로 진도를 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혼자 저 공부를 하긴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하면 미국은 거의 야생에 던지듯이 던져버린대요. 그래서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우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냥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좀 부딪히면서 할수 있었으면 여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뭔가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0: 사실은 탈북민 그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생긴 이유가 대한민국의 기존의 학교에서 적응을 좀 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기능으로 생긴 건데 오히려 적응하는 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대안학교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정기적인 교육 받지 못하고 온 친구들한테는 대안학교가 되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왔을 때 내가 대안학교를 갈 것인지 일반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1: 네, 맞습니다.
2: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3: 다녀보고 중간에 뭐 일반 학교로
4: 그것도 좀 가능해요. 가능해요.
0: 그렇게는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학교에 또 있다 보면 거기서 어울리게 되고 조금 더
3: 친구들도 거기서
0: 편해지고
3: 사귀고
0: 예,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4: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학교만 다녔어요.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로 들어가서
0: 야.
4: 중, 고, 대학, 대학원까지 쫙 다녔는데 근데 이게 다니면서 보고 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이 교육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들이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0: 네.
4: 북한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탈북민 분들이 몇명 없잖아요.
0: 그렇죠.
4: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 오신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이 교육에 있던 지원의 방향이 조금은 교육계 관련해서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되면 좋겠다. 그런 필요들이 요즘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0: 그래서
4: 같아요.
0: 이제 그런 기초 학력 신장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교외에서나 이런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좀 감당해서 하는 곳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죠. 탈북민 거주 지역 주변에서 그런 것들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와, 탈북민들은 꽤 많은 지원을 했구나. 근데 이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4: 네,
0: 그리고 그동안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을 또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또 나누고 또 섬기는데 그런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2: 맞아요. 수혜자에서 이제는 한 곳에 좀더 돌려주자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했었었거든요. 그거에 계기가 됐던 것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의 역할은 교회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보다. 그중에 만났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존 아랴라고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삼성에서 또 되게 좋은 자리에 계셨거든요. 근데 야근을 하고 새벽 6시에 퇴근해서 8시에 저 가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나도 좀 이렇게 좀 나누면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제 그 수학이나 영어를 이제
0: 공부를 봐줬어요.
2: 공부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0: 나도 가르쳐줘.
2: 맞아요. 그래서 그런 탈북민들도 꽤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좀 사회적으로부터 받고 독립이 되니까 좀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4: 네.
2: 이제 그렇답니다.
4: 탈북민의 역사가 30년이에요.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회적으로 안정된 탈북민들이 많이 계시고
0: 그렇죠.
4: 그분들이 이제는 요즘 탈북민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수혜자에서 기여자가 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서 기쁘다.
0: 야.
4: 이런 말들을 하시는
2: 눈물, 진짜
4: 거예요.
2: 눈물 났는데요?
4: 그죠?
2: 어쩌지?
4: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요즘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0: 네.
4: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0: 야.
3: 멋있네요.
0: 곳곳에서 우리 탈북민 출신 뭐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정말 열심히 대한민국의 구성

0: 공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단,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1: 네, 맞아요. 저도 그 극동 아카데미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0: 방송을 하고,
1: 안에 만난 세 분이나 계신데,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막 대화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보면은 더 똑똑하신 것 같고, 더 열심히 사시고.
0: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 맞습니다.
0: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 교회, 북한 선교회, 통일 선교회 열매들이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 분들이세요.
1: 맞습니다.
0: 대부분은 한국 교회 또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한국 교회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2: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북한 주민들도 많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에게 해주는 지원이 우리가 사실 받으면 북한에는 가족에게 많이 돌려드리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 1달러 정도 되는 가치가 있으면 북에서는 옥수수 한 7kg 정도 살수 있어요. 한국에서 탈북민들을 통해 주시는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잘 적응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한국 교회에게 또그 간증을 전해드리고, 그 간증이 다시 북한 주민들을 살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복음 통일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0: 그동안의 탈북민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했던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있고, 탈북민분들이나 또 많은 각계각층의 이제 조언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통일이 될 그날까지 지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더 많이 함께 돕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탈북민 지원 정책을 북에서 오신 혜택을 입으신 세 분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실 우리 남한 출신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귀한 이야기 감사하고요. 이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 웅이었습니다.
1: 복순이었습니다.
4: 철수
5: 편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과 이란이 하마스 등 무장세력의 테러 공격을 지원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드론 등을 동시에 동원한 합동화학훈련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무기를 연계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부대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세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 이어 핵심 송유관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철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나토 접경 지역의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행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라면과 신선식품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비롯한 여러 테러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지원 책임을 인정하고 약 6,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연방법원은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과 직계가족 등 47명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북한과 이란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등의 무기와 훈련,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며 피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판결문은 북한을 이란의 강력한 국가 단위 파트너로 표현하면서 양국이 1980년대부터 미사일과 로켓 개발에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년대에는 북한군 인력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하 군사시설과 터널 건설을 지원했으며, 원고들은 이 같은 터널 체계가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에도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궐석 판결로 내려졌는데요. 실제 북한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자들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이나 해외에 동결된 북한 자산 등을 통해 일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전략순항미사일에 드론까지 동시에 동원한 협동화력습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무게체계를 동시에 운용하면서 목표물을 집중 타격하는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최근 전쟁에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무인기까지 함께 운용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의 성능을 시험하는 훈련을 반복해왔지만, 최근에는 여러 무기체계를 하나의 작전 안에서 연계해 운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정찰과 공격뿐 아니라 포병과 미사일의 표적을 찾아내는 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얻은 전쟁 경험과 전술을 자국의 훈련과 무기 운용 방식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무기 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관련 훈련과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고, 앞으로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을 파견해 벌어들인 수입이 약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 확보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한 데 이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를 통해 드론과 포병, 전자전 등이 결합된 현대전의 실전 경험도 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기존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드론 중심의 전장 환경을 직접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군의 전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군사 기술과 에너지, 식량 등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병력 수요가 계속될 경우 북한이 최대 5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내면서 양국의 군사 협력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국경경비사령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앞두고 평안북도 주둔 제31 여단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전투 동원 준비 태세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지난 4일 긴급 하달됐고, 장병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주 야간 24시간 잠복 근무에 들어갔는데요. 비상 상황을 틈탄 탈영과 탈북을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의 야간 수색 주기도 기존 2시간에서 40분 간격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국경 일대 초소에는 실탄 120발과 수류탄 2발씩을 지급했으며, 비인가 국경 접근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격할 수 있는 권한도 일선 초소장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산군과 염주군 등 해안 지역에서는 레이더를 상시 가동하고 해상 탈북 차단 설비도 추가 설치하는 등 경계와 봉쇄를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식량과 부식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간 완전 무장 근무가 이어지면서 병사들 사이에서는 피로와 배급 부족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선박의 야간 운항과 강변 작업까지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생계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식량과 생필품 유통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도 커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친이란 세력의 잇따른 공세로 주요 원유 수출로가 동시에 위협받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통항 방해가 이어지고 있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의 불안에 이어 송유관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사우디의 안전한 원유 수출로가 사실상 모두 위협받게 됐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여파로 사우디의 아시아행 원유 수출량도 지난 6월 하루 340만 배럴에서 8월에는 12만 8천 배럴까지 급감했는데요. 사우디는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과 방위 협정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 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미국도 추가 개입에 소극적이어서 대응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km 가량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의 철도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접경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곳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잇는 주요 철도 노선 인근으로 러시아의 공격이 나토 회원국의 국경 가까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탄 열차가 공격에 앞서 해당 노선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들이 탄 열차가 러시아의 공격 목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철도와 에너지 시설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인도적 지원에 들어가는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이 나토 회원국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발전소와 정유시설, 송전망 등 상대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과 경제에 타격을 가해왔는데요.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력 공급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전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공격 중단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행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선에서는 여전히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이 실제로 지켜질 경우 향후 더 폭넓은 휴전이나 평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가장 빠른 253일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 식품 수출액은 지난 10일 기준 100억 달러, 우리 돈약 13조 4,500억 원을 돌파해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역대 최단 기간 기록을 세웠는데요. 농수산 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해마다 달성 시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한 18억 1,448만 달러를 기록했고 중국 수출도 14% 늘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은 3억 3,171만 달러로 49.9%나 급증했는데요. 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액이 13억 760만 달러로 27.2% 증가했고, 신선식품 가운데 딸기는 15.5%, 포도는 64.6% 늘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지 소비자의 반복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품목과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오전부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2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세종 1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세종 모두 27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속초 17도, 강릉 16도, 철원 12도, 낮 최고 기온은 속초 24도, 철원 26도, 강릉 24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전라남도와 경상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전주와 대구 17도, 구미 15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28도, 대구와 구미 26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전 지역에서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서귀포와 이어도가 22도, 제주 19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7도, 제주와 이어도가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평양과 안주, 장현과 개성, 사리원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14도, 강계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개성 모두 26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해산과 평강, 청진을 제외한 함경남도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운기 17도, 청진 13도, 해산 8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5도, 운기 22도, 청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부터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5217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꿈꿀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도 힘내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앞장서는 귀한 하루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한 분 한 분씩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더 힘을 낼 수가 있네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2: 나 어느 날 꿈속을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무언가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단편적인 그 무언가들이 놀랍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런데 임계점이 다다르기까지는 꾸준한 모습,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꾸준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던 고넬류의 집에 어느 날 하루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 물에 7번을 다 채우며 씻었을 때 병이 나았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임계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다를 때까지 낙심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주 음성 외에는 두 곡의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립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우리 기도를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 프란시스코 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아름다운 정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애썼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철학자 루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밀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림 한 점 팔리지 못한 밀레는 온기 없는 냄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밀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 루소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밀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게. 루소는 두툼한 지폐 봉지를 밀러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0: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지났을 때에 멜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멜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었습니다. 루소의 따뜻한 마음을 안 멜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 멜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했지만은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한 분을 친구로 삼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양 서울 바합창단이었고요.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고향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은혜 이야기들 그 찬송가 한 소절 한 소절 찬양 후에 함께 만나볼게요.

0: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을 늘 부르고 싶고 또 제가 부르는 이 노래가 북한이 동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남북의 장벽을 허물고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삶의 소망을 안고 함께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1: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북녘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의 고백인데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라헬 자매의 선곡이죠.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합니다.

철 따라 무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갈급한 심령 위에 찬양으로 답하여 봅니다. 양강도에서 온 라헬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단계를 내리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이 쓰여지는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가장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며 가장 최선으로 예배하며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를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을 날에 가까이 오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이어받은 이 왕이

우리가 어디에 서야 견고한지, 또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잘 다스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이 있어야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될 만한 것들, 군대를 장악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힘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왕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 않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려는 자는 해서는 안될세 가지의 금기 사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는 세상이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들입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전쟁 무기입니다. 큰 힘이 되죠.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결속되고 그렇게 해야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 결속에 관한 힘입니다.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이라고 할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단 하나 그가 힘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또 율법에서 말씀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청종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나라를 다스려 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은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경제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처리해야 할 후속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세 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사실 요압은 평생 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충성을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속여서 비열하게 죽였고 또 자기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평화로울 수 있는 때에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일이라고 여겼고, 그 피가 그에게 책임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충성된 군인이지만, 그러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그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 책임을 이 요압에게 지게 하라는 유언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많은 음식으로 섬겼던 인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갑시다. 당신을 내가 평생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의 연로함과 노쇠함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고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유언으로 남기는 자리에서 이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선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유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가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윗 때문에 사울의 친족으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생각지 못하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자 길가에 나와서 온갖 퍼부을 수 있는 악담을 저주로 다 뱉어냈습니다. 피 흘린 사악한 자여, 내가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갚아주시고 있다. 내 아들이 너의 나라를 뒤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다윗은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시므이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다윗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 두려워서 돌아가는 다윗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칼로 죽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요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했지만 그렇다고 시므이가 무죄한 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므이의 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고 모함했습니다. 악한 말로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선의를 베푼 자를 잊지 않고 잘 대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를 거스르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뒤끝이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앞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일에 있어서 미리 정적들을 제거하게 하는 그런 유언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입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유언도 아닙니다. 다윗의 유언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 사건, 이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저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는 지엽적인 문제들에 묶일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신앙의 원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왕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저자는 똑같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 속에서 무엇을 힘으로 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내 뒤에 날, 내 씨를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의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유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들에 따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은 내 생애에는 없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불행한 일들이 여지없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갔는가? 하나님의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담대하라,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든지 아니면 원래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그런 자리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는가? 저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너가 힘으로 삼는 그것이 너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는 무엇이 힘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기도할 때 자주 씁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저도 제가 열심히 해서 해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할 수 있으니 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은 그렇게 뭐 안 되는 일들로 채워지고 끝나야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보다 내게 더 큰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한거할 수 없는 묶여있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크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빈손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 내 빈손을 비워둔 것으로 놓아두시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넘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부어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말씀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고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어떤 말을 남길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좋아할 유언이 있겠죠. 사실은 너희가 모르는 땅이 많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들의 생애를

정말 복되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평생을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고 복된 자리에서 살게 하려면 어떤 유언이어야 할까? 다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녀에게 남길 유언이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유언을 남기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나 스스로에게 되묻고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세상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줄 모르는 왕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의 항복을 받아낸 왕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였고 주변 나라의 복종 아래 정말 부국강병을 이룬 왕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남긴 유언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처지와 정황과 자리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바로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찾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로우신 은혜 앞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에 가서는 자기의 목숨을 미친 채 하며 구걸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기에 수치스러워하거나 모욕스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태 가운데 잉태된 사람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용서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생애에 역사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이제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 것이 그의 유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주의 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의 그 왕됨과 그 통치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왕이 그리고 그 백성이 가뭄에 콩나듯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마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흘러 다시 주의 나라를 회복해 하셨고 그 약속은 흘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아두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0: 지나온 우리 삶에서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간증이자 곧 유언이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유언을 하기 위하여 살게 하신 날들 속에서 확인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변함없이 이끌어 가실 내게 남겨진 날들,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날들 속에 하나님이 담으실 그 약속의 은혜들이 무엇일지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귀한 다짐들이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 수없이 많은 굴곡진 역사를 살아왔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 가장 부유하고 복된 한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세워줬음을 그의 유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처하든지 하늘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의 고백을 갖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유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지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포항이 21도, 여수와 목포가 19도, 광주 18도, 서울과 대구가 17도, 강릉이 16도로 보이고요. 대전이 15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4도, 함흥과 청진, 춘천이 13도, 강계가 9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여수와 목포가 28도, 평양과 서울, 대전, 부산,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 춘천, 대구, 포항이 26도, 함흥과 해산이 25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어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의 김민성 씨였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아가 남과 북이 함께 걸어가는 복음 통일된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어스름 밝아오는 아침 빛에도 가을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어도 자연은 사철이 규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규칙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아침도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지금 걷는 길이 광야인 듯하여도 우리 곁에는 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고요. 때로는 업고도 걸으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다시 이끌고 가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9월 17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조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오늘 역대상 11장에는 이제 사울의 몰락 이후로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언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결국 메시아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곧 회복되는 메시아의 나라의 출발점이자 기둥이자 뿌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다윗 왕조의 출발을 보여줄 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여기도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온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북왕국 지파들, 북의 10개의 지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거의 같이 가까이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인 곳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유다의 성읍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의 의미 자체가 연합, 그 다음에 동맹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연합하는 성읍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 모였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 드러나죠. 이 헤브론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7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가는 게 참 남쪽에 있는 유다 산지의 가장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고대 성읍으로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성읍이 높은 곳에 있어야 그 높은 곳에 딱 올라가서 사방을 봐야 적군들이 오는 게 다 보이거든요. 여기는 사실 이 여러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무덤이 묻혀 있는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죠. 이게 막벨라굴 위에 세운 곳이 이 헤브론 성읍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중심이 곧 온 이스라엘의 중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파 이스라엘이 헤브론까지 내려오려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한참을 가야 내려가야 헤브론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에 어쨌든 다 와가지고 다윗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요. 14절, 1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살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제 한다라는 건 뭐냐? 이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날 때 다윗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하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오는데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세워야지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와 다윗은 분명 유다 지파라서 지파의 이 태생 자체가 다르지만 지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한 조상의 혈족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라 그럽니다. 가까운 혈족. 그러면서 2절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건 뭐냐면 예전에 사울의 부하장수로 있을 때 다윗이 항상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출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한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우리의 이들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터를 누비며 함께 했던 동료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될 할 거다. 이거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7장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와 함께하며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위대하게 너를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수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혈족으로서 말씀대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사를 함께 했던 왕으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밑에서 엄청 쫓겨다녔고 또 이 북쪽에 있는 이 지파들과 이 헤브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지파들 사이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많은 갈등들을 여기서는 다 생략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 갈등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 헤브론에 있었던 시간에 7년도 넘거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싸우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하게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 그래서 이 역대상에는 이 다윗이 겪었던 많은 갈등들이 다 생략이 되고 왕이 될 때까지 했던 많은 고생들이 다 생략이 되고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짧은 이 두 줄로 이야기를 한 후에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의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다윗이 왕된 것은 백성 앞에 언약 맺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와 모든 일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 받은 왕,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 이 마사흐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형의 명사, 기름 붓다, 마사흐에서 온 게 메시아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의미 자체에 메시아 왕이라는 의미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 이전에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이러고 사울을 버렸고 다시 다윗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로 다윗의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죠. 다윗을 택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단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셨던 이 말씀이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읍을 허락해 주시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이제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 옛날 지명으로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부스의 주민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사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주했습니다. 5절 여부스 주민이 이야기를 하죠.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럽니다. 자, 이 여부스 민족이 다윗한테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부스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옛날엔 여기서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부스의 성읍 자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진 성읍 자체는 천혜의 요새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부스 예루살렘 성읍 자체도 이제 740m의 높은 산지 지역,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 시온산으로 이 여부스의 성읍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서쪽으로는 깊은 골짜기를 내려서 통과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를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죠. 옆에 이제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서 갈때성 밖에서 보면은 적군이 보이니까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공격을 하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 신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또큰 골짜기가 있어서 거기를 또 공격하려면 이게 밑에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위에서 또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성읍이 이 여부스 성읍이었고, 사사시대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게 여부스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했지만 정복을 못한 곳이 바로 이 여부스 성읍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못 쫓아냈어요. 예. 그 다음 우리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그래서 다못 쫓아냈습니다. 못 쫓아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역대상으로 오면은요. 자, 그런데 여기를 누가 빼앗았느냐? 다윗이 빼앗았다는 겁니다. 아,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수도를 세운 사람이 다윗.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했더니,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과의 가장 용맹한 장수였죠. 용맹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다윗 왕을 향해서도 용맹하게 머리를 들이받다가 나중에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공격을 하고 요압이 우두머리 장수가 되었죠. 먼저 치고 올라가서 7절에 다윗이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이 성읍은 이제부터 다윗성, City of David,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성 주변을 쭉 성을 쌓아가지고 요압이 나머지를 중수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또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섰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 점점 강성하여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냐라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왕이 되었고, 이 왕이 된건 정치술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세워진 것이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목자다. 목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그랬죠. 목자가 되었고, 이 다윗의 왕권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에 온 민족을,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죠. 성전 중심의 신앙이 우리 역대기에도 되게 중요한데, 이 성전 중심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된 것은 바로 다윗 왕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0: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다. 물론 그 사이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환경이 움직이고 또 새로운 복음자리가 생기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윗 대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가?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런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는 걸음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처음 목동이 된 시절에 집으로 찾아온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가 된 그가 오늘은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인정받고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백성에 의해 세워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에 능한 왕보다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인정하며 다윗을 옹위하는 모습에 저도 우리도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난공불락의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부르며 점점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속해 있을까요? 아멘. 깊은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진 원인이 그의 군사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사실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9월 17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샬롬.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무기력함과 우울한 감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요. 우리의 빈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움을 받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오늘 레온의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주께 가리라.

0: 공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야곱하면 흔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왜 그렇게 보는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흠이 많고 연약했던 야곱의 인생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허물 많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은 들에서 돌아와 굶주린 채 팥죽을 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그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죠. 얼핏 보면 상대의 배고프다고 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아주 파렴치한 모습처럼 보여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곱이 팥죽을 끓인 것은 자신도 배가 고파서였을 것입니다. 즉 배가 고픈 것은 야곱이나 에서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당장 팥죽 한 그릇이 더 중했고 야곱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했던 사람입니다.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통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간만도 못하게 여기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나를 위한 이익이 달려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쉽게 바꾸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팥죽 한 그릇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곤 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무너진 이유는 그가 엄청난 악당이거나 탐욕을 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그저 온종일 밖에서 치열하게 일하다가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바꾸어버리는 현대인의 서글픈 초상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친 육아의 현장에서 사냥하듯 치열하게 살다가 온 영혼의 진이 빠져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독한 피로와 내 몸의 편함이라는 팥죽 앞에서 나중에 열심히 믿으면 되지 예배보다 팥죽에 비견되는 내 편안함을 우선하며 하나님 자녀의 영적 특권을 쓰레기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만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관한 것만큼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픈 순간에도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근사함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고 평안할 때 지키는 취미생활이 아니지요. 진짜 신앙의 실력은 내 삶이 가장 배고픈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지치고 손해볼 것 같은 결핍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세상의 팥죽에 사냥을 당해서 영적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핑계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미련해 보이고 내 몸은 피곤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보혈 찬송 메들리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음 없이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운의 핏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운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바람에 날려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모습이지만 나중에 자란 후에는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어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될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씨앗은 작지만 생명이 깃들어 있고 생명이 있기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생명이 자라고 자라 마침내는 온 땅에 차고 넘치게 되는 미래의 나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들은 생명의 씨앗을 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르며 나아가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서울 모태타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귀한 종치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 남부도시 켄터베리에 니콜라이라는 이름의 교회 종치기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살며 6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종을 쳤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었지만 니콜라이는 종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맞출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장성한 두 아들이 성공해 아버지에게 종치는 일을 그만두고 쉬시라고 말했지만 니콜라이는 계속해서 종을 쳤습니다.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것은 돈을 벌거나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이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종을 쳤다고 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니콜라이의 삶에 감동을 받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니콜라이 사후에 귀족의 지위를 내려주었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로 니콜라이의 삶은 많은 영국인에게 귀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자 고귀한 사명자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맡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메모해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실행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에 노영건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 성경의 주인공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 바로 호로 자식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한 왕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온 나라를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산당을 막 만들고 이거를 히스기야가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과 성실로 행한 왕이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불렀을 때 그걸 다 물리쳐 주셔요. 그 다음에 정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살려주시고 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셔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그 므낫세 호로 자식은 어떤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 왕,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에요. 55년을 그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요. 아버지가 이런 걸 덕보고 사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때 굉장히 나라가 부국 강병해서 잘 사니까 그 덕을 보고 부유함을 누리고 잘 살았는데 그가 나라를 거의 망치다시피 해요. 자, 므낫세가 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정신차려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절을 보세요. 자, 33장 2절. 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자,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자세나 여러분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선하게 사는지 악하게 사는지 하나님 배신하는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만 기억해도 우린 함부로 말하거나 죄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녀가 부에게 효를 하는지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지 열심히 공부하는지 음란한 생활을 하는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신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 보세요. 이어지는 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하나님이 싫어해서 내쫓은 것을 본받아서 3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랴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여러분 그냥 부처면 부처 하나만 섬겼는데 바알, 아세라 이를 다 섬기는 거예요. 아, 완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악을 행합니다. 완전 호로자식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가증여기고 싫어하는 일들을 지금 왕이 되어서 그걸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다 때려부신 걸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알, 아세라, 이럴 성신을 섬깁니다.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짓을 버젓이 행하고 있어요. 자, 4절 보십시오. 제가 4절 읽다가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한번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려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거 완전 미친놈입니다. 교회에 십자가의 주님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여기다 지금 불상 갖다 놓은 거예요. 남녀 호랑교회 무슨 정승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걸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5절요.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 마당에 1월, 교회 앞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세상에 이런 호로자식, 요리 미친놈 아닙니까? 아니, 저만 열받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성경을, 이 하나님 마음을 가진 형 이걸 보면 같이 정말 거룩한 분노가 나와야죠. 그럼 그 6절 보세요. 6절요. 6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의 아들들 불가운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아요. 근데 인신제사를 드려요. 몰록이라는 우상한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남의 잔이 자주다가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을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완전 악을 행했고,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다겠어요. 여러분, 내 행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므낫세의 삶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얘를 가만 놔버려뒀을까요? 10절 보세요. 여러분 꼭 패턴이 이럽니다.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서라, 우상을 버려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심판이 맙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자폐합니다. 그 아들로 인해요 이 목사님이 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 자폐아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폐 아들은요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들아 아빠를 봐라 아빠를 봐라 해도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저 말하고 싶은 말하고 저 보고 싶은 데만 본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옳은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가르쳐도 듣지 않고 다른 곳만 바라보고 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폐아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돌아와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AI가요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한 전문가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 안에 지구 멸망이 올 수도 있다. 왜냐? AI가 인간의 승인 없이 핵폭탄, 전쟁 프로그램을 해갖고서 승리를 위해서 핵폭탄을 날려버려서 지구가 끝장날 것이다 예측이 나오고 그래서 누가 이 예측한 걸 가지고 제미나이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죠 거기다 물어봤더니 그럴 것이다 제미나이도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정을 가져라. 지금 보세요 전쟁의 소식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정말 이게 AI가 개입돼갖고서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때에 믿음의 열정을 가져라.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아무리 외쳐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모습 여러분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영적 자폐와 같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요 생명이 담긴 설교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아요. 근데 또 웃긴 게 누군가에게 시험 드는 말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말 들으면요 그건 왜 그렇게 묵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고 때론 교회를 떠나갔기도 하죠. 여러분 중국 사람 이야기해 보면요 중국인은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을 더 나쁘다고 말한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본성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제로 속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중국 사람 이야기랍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속이는 자 시험 들게 한 자도 나쁘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자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게 시험 드는 이야기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 그냥 그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누가 나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넘기세요. 아시죠? 예? 그거 괜히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생명 대신 주님 묵상하시고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세요. 나한테 덕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 염려 그거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개의 세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없이 잘 돌아가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잘 돌아가는 세상은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 끝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은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고 그 끝은 영원한 천국이고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주님이 써먹는 것이고 일을 해도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 때문에 살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린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갚지 못하고 살아왔고 갚지 못하고 살 줄 뻔히 알면서도 오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멋진 하루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더욱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면서 시험 들고 상처 입고 아플 때 더 주님 앞에 나와 이겨낸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네. 어떤 분은 별거 아니네. 정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서서히 신앙이 죽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역대하 20

28장 22절에 보세요. 역대하 28장 22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하면 하나님께 나가야죠. 근데 어려워지니까 더 하나님께 범죄하더라고요. 곤고할 때, 인생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녀가 속썩일 때, 사업이 안 될 때, 남편이 나를 핍박할 때, 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어떤 분들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멀리 하더라고요. 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여러분, 이런 아하스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마십시다. 마귀가 섭섭함이나 아픔을 내 삶 가운데 건드리면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슬쩍거리니까 일루이청거리고 이렇게 치면 저루이청거리는 마귀에 붙잡힌 바 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겨내십시다. 더욱 곤고할수록 주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의 가운데 계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린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붙잡고 말씀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한 회개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자, 므낫세와 백성들은 10절에 보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고치는 자는 그게 회개예요. 돌이키고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살아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 힘을 내십시오. 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 공부나 예배나 속회나 자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은혜 받는 어떤 비결도 없습니다. 말씀 듣지 않고 내 영혼이 성장한다? 어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 듣는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는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11절. 자, 좀 무섭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랑했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오랜 시간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참아주고 참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었어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십니다. 여기 치게 하시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 회초리 때리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나를 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사로잡고 여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찌른다란 뜻인데요 정육점에 고기를 푹 찔러서 걸어놓지 않습니까? 탁 찔러갖고서 정육점 걸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놓는데요 고기 덩어리를 찌르는 쇠갈고리 즉 왕이었던 므낫세를 사로잡았다는 것은 그 쇠갈고리로 코에 코를 꿰뚫었대요. 코를 꿰뚫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코를 꿰뚫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그 코를 꿰뚫을 때 아프지만 쇠사슬에 묶여서 아픈 곳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가려운 곳을 긁지도 못하고 끌어당기면 넘어지고 쓰러 옛날에 바벨론이 포로를 끌어갔대요. 사람들을 코로 깨서 쇠사슬을 연결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자라도 힘 있는 자라도 많이 배운 자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므낫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반전입니다. 12절부터 여기서부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자,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러분 나라도 아수르의 침략당에 풍비박살이 났고 자기도 포로로 비참하게 쇠갈고리에 한번 여러분 쇠갈고리에 여러분 이런 쬐끄만 것도 아니고 낚싯바늘 같은 거에 찔러도 아픈데 코가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걸 끌려간다고 그 비참함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했고 이제 미래가 안 보여요. 이제 끝입니다. 근데 그 환난에서 그가 했던 것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간구는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간구의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간구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거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구는 회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당한 지금 아픔과 얽히고 설키고 꼬인 그 아픔들 회개할 것들 없는지요? 내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형통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린 죄 가지고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간구하고 회개하십시다. 아픈 것이 있다면,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지금 이것 때문에, 경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전 질병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첫 번째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백성을 보니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대로 살다간 이들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습관만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자부심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천국 심판 구원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살아가는 무리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회개해 보셨습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멀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주님 회개하라 하십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 이렇게 아픈 것,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서 나온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겸손입니다. 12절 끝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회개는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낮추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 3장에 보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무슨 바울, 바블루파 교인들끼리 서로 파가 나눠져 갖고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건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다. 자녀된 삶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3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젖먹이 신앙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여요, 젖먹이 신앙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젖먹이 신앙은 애기 신앙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봐달라고, 나만 봐달라고. 여러분, 젖먹이,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젖먹이는요, 뜨대란 데면 화내고 고집 부리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때론 사람을 선동하고 막 동조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뭐라, 육에 속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젖먹이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뭐든 소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고기도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신앙의 깊이가 넓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밥을 먹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며 교회 공동체, 가동 공동체를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므낫세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비참한 결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다가 정말 비참하게 끝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데,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기도를 알았을까 할 때 보니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 거예요. 히스기야. 여러분,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라 했죠? 히스기야입니다.

들으시고 산헤립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 칼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손 하나 안 대고 185,000 대군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 또 죽을 병에 걸리죠. 이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2절 보세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다른 곳 안 보고 하나님만 봤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왕이라도 죽어야죠. 그런데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3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악을 행하여 온 땅을 우상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할 백성들에게 우상을 전달하고 산당을 세우며 온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앞에했던 모든 산당들을 히스기야가 때려부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며 무너졌던 유월절 정말 절기를 회복했어요. 그 삶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이 연장되고 3년째 되는 날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죽을 자가 살아나서 아들까지 생기니 그 아들 애지중지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말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 므낫세야, 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버지 봐라. 죽을 병이 살아났다. 설령 네가 세상 살다가 죄를 질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살려주신다. 하나님 살려줄 게 네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자식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호로 자식이라는 욕을 들을지언정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살지언정 우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식 만져달라고 자식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끝없이 보여주십시오. 교회 불평, 원망, 목회자 불평, 원망 그런 거 자식 앞에 하지 마시고 감사로 예배하는 모습, 어려움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날 그 자식 돌아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3대를 봐야 돼요.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그거 아니에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보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받지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다시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다시란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불가능한 일, 왕은 고사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다. 우린 어떤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죽는다고 병원에 사형 선고해도 하나님만 주시면 다시 일어섭니다. 가정이 다 포개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죄로 인해서 생긴 아픔, 문제, 회개하지 않아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시험을 통해 다가오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 도움받아서 잘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없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내 인생과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미래의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는 예방자가 됩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어느 때나 복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요 날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던져주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당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찢기시고 벌거벗

0: 끼시고 가슴을 유관쓰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감격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요, 여기 위에 원솔, 한 영혼 살립시다. 플랜카드도 걸어놨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전도를 못했다면,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 영혼 살려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가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날 자, 구원이 필요한 자를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일하는 곳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은 통장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사람은 의사를 바라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믿음의 사람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를 만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염려가 없는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염려를 혼자 끌어안지 말고 그거 끌어안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염려 없이 못 살잖아요. 매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막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기 맡기라는 말은요, 단순히 걱정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다.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짐을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린 문제를 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무거워지지만 하나님 붙잡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는 자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아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열심히 기도한 것들, 복음을 뿌렸던 것들, 우리가 헌신한 것들, 당장 손에 잡힌 것들 할지라도 여러분, 헛수고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자녀의 자녀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끝이 무조건 좋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과주의에 매몰되어서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기도했는데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사십시다. 말씀 붙잡고 사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므낫세 같은 개 호로자식이라도 정말 이런 호로자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돌이킬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세우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병든...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제1감리교회 김성국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많은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순교를 통해 이 땅에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금의 한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907년 성령의 부흥을 다시금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어제도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하루에 우선순위를 매기기로 결단합니다. 바쁘고 불규칙한 생활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산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리고 하나 더 결심을 하는데요. 그것은 산책을 할 때 그냥 정신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책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겠다. 그 새들의 노래를 듣는 시간을 꼭 만들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참 이 우선순위가 귀하더라고요. 그 산책 정도 한다 이 정도는 제가 알겠는데 산책을 하면서 그 목적이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시간을 만들겠다. 그 우선순위, 그녀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해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드시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가장 급한 일이나 가장 생산적인 일인 경우가 많죠. 우리는 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부재인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채워넣는 일이죠. 시간관리 전문가 로라 벤더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곧 그것이 내 우선순위가 아니다란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한 우선순위의 성경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구하라. 어떻게 느끼셔요, 여러분?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뜻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구조와 시간을 재배치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데 이 복된 하루에 그분의 일상이, 그분의 생각이 나의 삶을 압도해서 나의 삶을 먼저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이 복된 아침 첫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두 번째 것도 얻게 된대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모두를 잃게 된대요. 이 아침 우리의 우선순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복이 원한다.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죠? 우리 모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첫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두 번째 것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그런데 자꾸 저 두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면 첫 번째 것도 잃어버리고 두 번째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 한 여성이 새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산책을 나서는 그 작은 결단의 모습처럼 하루 10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또 말씀 한 장의 그 묵상, 또 극동방송을 듣는 것, 뭐 이외에도 여러 모습이 있겠죠.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 또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우선순위로 잘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부재이다. 하나님 자녀들의 우선순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채워넣는 길이다.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또 10명 이상에게 여러분 공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복된 목요일인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도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대단하세요. 자, 오늘 어제도 그렇고 보일라디오가 있었잖아요. 어제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 참 귀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49분 정규방송까지 다 못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규방송 이후의 것은 오늘 보일라디오 링크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다

들어가실 수가 있고 어제의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복된 아침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께서 하시는 대로 은혜로운 찬양 같이 하시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빌 가이더 밴드의 이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어요. 아, 5123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요, 방송을 들으면서 업무하고 이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 링크를 여러분만 보고 끝나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요. 2139님 오늘 처음 문자 주신 8295님 감사해요. 처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처음 참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잠시 멈추고 아름다운 찬양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 감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함께하고요. 잠시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오은 시인의 산문집 초록을 입고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의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살 때의 일이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다. 그간의 안부를 묻고 봄살 맞은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얘기가 오갔다. 삼촌이 나를 놀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은희는 이름에 진짜가 안 들어가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들 진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게는 항열자 혹은 돌림자라고 불리는 그것이 없었다.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것일까? 나는 펑펑 울기 시작했다. 바깥에 있던 아빠가 방문을 열고 내게 왜 우느냐고 물으셨다. 아빠, 왜 내 이름은 오은이야? 흐느끼며 반문했다. 오금은 절이고 오동은 나무니까 아빠가 나를 꼭 안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울음이 그쳤다. 아빠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웃음이 났다. 오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왜 오은이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오금은 절이고 오동은 나무니까 너는 오은이다. 알듯 말듯한 금은동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듣고는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그가 시인이 되어 말을 굴리고 굴려 마침내 시가 되게 하는 그 실력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통해 집에서 받은 시 연습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대답은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실은 아들의 이름 하나를 두고 벌인 첫 번째 시 수업이었습니다. 금메달도 은메달도 동메달도 아닌 자리, 오금과 오동 사이 그 애매한 틈에 아들을 슬쩍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말이란 밥과 같아서 날마다 밥상머리에서 굴러다니다가 아이의 혀에 붙고 혀에서 뼈로 옮겨 붙고 어느 날 문득 시가 되어 걸어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시인 뒤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기고 싶습니다. 시집 맨 뒤에 붙는 해설은 평론가가 쓰지만 시집 맨 앞에 놓인 첫 문장은 대개 아버지가 박삼머리에서 툭 던진 실없는 농담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장난은 그 자리에서는 썰렁하기 짝이 없지만 아이의 가슴 속에서 30년쯤 묵으면 어느 날 시가 되어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이여,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시답지 않은 소리 한마디를 자신있게 던져보십시오. 그 시답지 않은 말이 언젠가 시가 답인 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금메달은 못 걸어줘도 자식 이름 하나에 금과 은과 동을 다 넣어주는 사람, 그가 아버지이니 이 땅의 아버지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그 귀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가 오늘 겪었던 일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시집에 고스란히 아름다운 시어로 담겨지지 않을까요? 이 하루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다시 듣기 또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참 귀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친구에게 전도용으로 책 선물하고 싶은데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7646님, 피디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위로받는 아침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7646님께도 또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매번 감동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1069님 안녕하세요. 매일 출근할 때 잘 듣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1069님께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또 남편 생일인데 이 링크 공유한다고 3495님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문자 주신 4880님 영상 링크 부탁해요. 예, 이렇게 가면 영상이 안 갑니다.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야 자동 답장으로 영상이 도착할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문자 번호 3965-8474-0593님께 응원의 선물을 전합니다. 자, 오늘 인문학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아침에 넘쳐납니다.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참 글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 주님께서 시를 한편 허락하실 텐데 어떤 글감을 주실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꼭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하다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

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있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 함께 불러볼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시죠.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한다.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구조와 시간을 재배치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내 일생의 최우선에 두는 주님의 명령.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우리 인생에 두면 두 번째 것을 자연스럽게 얻습니다. 하지만 자꾸 두 번째 있는 것을 첫 번째에 두려고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잃게 됩니다. 이 아침 오늘 하루 가장 아름다운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기대해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 후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으로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꼭 닮고 싶은 사람, 마음속에 품어둔 롤모델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여유를, 또 어떤 분은 남다른 패션 감각과 안목을 닮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매일 성실한 그런 부지런함이나 어색한 공기마저 웃음으로 바꾸는 유쾌한 재치와 유머를 부러워하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나 몇 가지 행동을 흉내내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내 삶에 서서히 스며드는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온전히 닮아가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롤모델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낮은 곳을 먼저 향하던 다정한 사랑, 거친 세상 속에서도 잃지 않으셨던 참 평안, 무엇보다 내 뜻과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셨던 겸손한 순종까지,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의 발자국을 오늘 내 걸음 속에 한 뼘씩만 새겨본다면 오늘의 우리의 하루도 한층 더 깊어지고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설렘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열어봅니다.

가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크룩스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닮고 싶어 할때 우리는 그 사람이 걷는 길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화려하고 넓은 길보다는 낮고 좁은 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죠. 내 계획과 고집을 내려놔야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도 견뎌야 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기에 가능했던 가장 용기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지 않았나 싶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운전대 앞에서 조금 먼저 양보하는 그런 마음, 가정이나 일터에서 내 목소리를 한톤 낮추고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누구를 닮아가고 계신가요?

상큼한 찬양이었죠.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레이스 힐 워십 조찬미님의 피처링이었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강원명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찬양이었는데 나 주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헌신과 믿음의 결단 담아낸 곡이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다른 건다 닮으면서 어머니의 깊은 기도 습관, 너그러운 품, 아직 닮으려면 먼것 같아요. 3812님. 오늘부터라도 엄마의 그 마음 닮아보려 애쓰겠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조부모님의 기도가 아이들을 키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어머니들이 하셨던 기도 아직 따라가려면 먼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노력해 봐야겠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들어보자. 이런 마음 같이 가져봐요. 6살 된 아들이 장난감 정리하다 말고 저랑 똑같은 한숨을 쉬며 아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뜨끔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내 아이도 예수님 닮아가야겠다. 정신이 번쩍 드네요. 4892님. 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울인 것 같아요. 웃음도 나고 한편으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아이들도 닮아가겠구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것 같고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 그런 모습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보여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내 기준 안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이들은 다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신 마음이었죠.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내 권리와 주장을 더 크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은 내 힘이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가장 성숙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나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 닮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다짐하시는 분 계시다면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의 무게와 방향을 내 삶으로 함께 살아내는 일일 것입니다.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신뢰하셨던 예수님의 그 온유한 순종 한 번 더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낮아진 바로 그 빈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기쁜 소식, 힘찬 에너지 안고 찾아올게요.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3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에서의 탄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번에 그 미국 다녀오는 길에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그 아포리즘이라는 책을 한 권 보았습니다. 요즘 뭐 연예인들 사이에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사서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니 상당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위대한 성현들은 청소와 같은 하찮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내면과 정신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큰 일이 닥쳤을 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여기며 살았기에 일생을 하찮게 보냈다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말을 하고 법을 어기고 정부를 무시한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만 특별함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많이 공감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해지려고 하거든요. 특별해지려면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 남들이 안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특별함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어떻게 다루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요즘 일상적 삶을 소중하게 여길 때 거기서부터 특별함이 연단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죠. 네,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찮게 해서 하찮은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고 천한 일에 따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내면을 성장시킬 기회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해서 나 또한 하찮게 생각해버리고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조적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걸 어떻게,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면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귀한 일까지도 하찮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사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부터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시작됩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삭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상황이. 자기가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선포한 축복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복을 주기를 원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애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나를 속이고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으니 무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선포해버린 것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복의 주권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해 버렸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 이삭을 묵상하면서 큰 그 도전을 받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자격에 부여하신 이 축복권에 대한 엄중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말을 쉽게 뒤집습니까? 금방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기가 한 약속도 금방 뒤집어버리고 내 사람을 위해서라면 원칙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내 편이라고 생각되면 뭘 해도 용납되고 그래서 사회가 무질서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큰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그래 원래 또 자기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고요. 야곱은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선포한 축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참 아버지로서는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삭은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이 뭐냐? 나의 인간적인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닦여져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이삭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말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이라도 그냥 막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만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믿을만하다라고 말합니까? 일상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저 사람 위대한 성인이구나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말을 진중하게 하고 자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을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신뢰가 있어야 그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드럽게 생겨도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거칠게 하거나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을 부드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신뢰하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말 함부로 했다가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걸 볼 거 없습니다. 말하는 것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에 진실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에 진실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말에 진실함을 담아내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또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신뢰함을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도 신뢰를 받아야 되는가? 1차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때 첫 번째, 그들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말을 책임 있게 하는 거예요. 말에 책임을 지는 거. 말을 진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뢰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신뢰감이 형성되기도 전에 관계가 다 끝나요. 그래서 말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삶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는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는 울고불고 이삭에게 매달립니다.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그래도 축복할 것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내 것 빼앗아간 거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좀 축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형제도 야곱의 종으로 주었다는 거죠. 형제를 종으로 주었단 말은 실제로 종이 됐단 말이 아니라 야곱에게 뭐가 주었다, 보여졌다는 것이죠. 장자권, 가족의 대표권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에 대한 모든 권리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건 야곱에게 실질적 재산권을 준 거예요. 재산을 체리할 수 있는 대표자. 이게 이제 야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축복해 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에서가 하도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언합니다. 뭐 에서에 관한 말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앞으로 농사 짓고 장착하며 살기는 힘들 것 같다. 그건 네 삶의 축복이 아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며 생계를 유지할 것이다. 지금처럼 사냥하며 이렇게 살 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동생을 섬길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참으로 안타까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그냥 그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축복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묵상하면서 에서의 이중적인 면모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것을 야곱 탓으로 돌리는 그 에서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복을 두 번이나 빼앗았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이것은 이삭의 축복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변명인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빼앗지 않았어요. 서로 거래를 한 거죠. 에서는 거래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배고프다 그렇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될 일이에요?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사실 어떻게 외사가 한 거예요? 물론 그냥 하는 말로 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요즘처럼 문서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이 곧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야곱을 원망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아, 내가 참 실수했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세상에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래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곧 축복권이고 상속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복을 빼앗다는 자기 복이 두 번이나 빼앗겠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에서가 받을 복은 이미 장자의 명분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힘 있는 에서가 뭐 야곱에게 무엇을 뺏길 사람입니까? 물론 속았죠. 에서는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야곱의 잘못만을 꼬집어내고 모든 핑계를 야곱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가 됐으니 나에게 좀 복을 달라고 지금 억지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좀 섬기면 어떻습니까? 뭐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가족의 대표권을 동생이 가지면 좀 어때요? 재산 처리권을 동생이 좀 가지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같은 분은 큰아들 아니었음에도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형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표현이 종인지 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야기하면 뭐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에게 때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주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부조리입니다. 많은 분들은 뭐 사고를 하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라 탓이에요. 보니까. 뭐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들 별로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이템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장소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부족했어요. 그런 말보다는 나라가 잘못해서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와서 사업이 안 되고 누가 안 도와줘서 사업이 안 되고 순전 다른 사람 탓을 제가 더 많이 들었어요. 제가 때가 아닌데 제가 아이템이 부족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말을 별로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게 피해가 생기면 그냥 다른 것들 핑계대기 바빠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 말을 듣기도 있어요. 근데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 말 하나도 안 들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홀하게 여긴 것은 축복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죠. 세상에 주권 거래 장자권을 팔아버린 자신을 그렇게 탓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자기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그냥 야곱을 원망해서 어떻게 서든지 그냥 복을 받으려보고 애를 쓰는 에서의 모습이 안타깝죠. 에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는 채 어떻게 서든지 복만 받으려고 했어요. 이삭의 축복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소리 높여 울잖아요. 어떤 도덕적인 성찰이나 자기 반성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을 받는 방식은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상을 하려면 자꾸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무엇인가 억울하다 생각이 될 때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찾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서가 아무리 때를 써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야곱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내 복을 빼앗은 사람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게 손해를 입혔으니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형제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죠. 이 억울한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생각이 이미 살인까지 갑니다. 생각이 원망해서 보복으로 전개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을 키우지 않고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조금 더 품잖아요. 그러면 상상이 동원돼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생각은 이미 마음속에서 막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속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에서만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먹은 적이 없습니까? 저놈이 내게 상처를 줬다. 내가 기어이 너를 보복해버리리라. 제가요. 저도 뭐 그렇게 오래는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생각 의외로 재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의가 상하고 서로 고발하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뉴스뿐만 아닙니다. 제게 만난 사람들 헤아려 보면 소수를 제외하거든요. 재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형제들끼리 의가 상합니다. 주로 어떤 문제로 제게 상의를 하느냐.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우리 동생이 달라서 다 줘버렸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 한 번도 없습니다. 제 형님이 다 찾아달라고 해서 줘버렸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 찾아오자. 이런 이야기 질문에 상담 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 우리 형님이 다 가져가 봅니다. 우리 동생이 다 가져가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형수님이 그냥 욱심이 많이 싹 가져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상처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같이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요, 언제 나오느냐? 좋을 때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손해볼 때.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와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도 없이 손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오해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이 독한 마음 먹지 않고 잘 해결하시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 이외로 자기 생각을 숨길 수 없습니다. 자, 에서의 저는 41절 말씀이면서 상당히 큰 좀 깜짝 놀랐어요. 에서의 마음의 소리를 누가 들어보래요?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41절 말씀 보면요. 에서는 자기 심중에다가 말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숨길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생각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서 그러지 다 알아요.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남들 속였다고 막 계속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눈빛으로, 말로, 태도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 표정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바꿔야 될까요?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만 좋게 한다? 이게 금방 들통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늘 말로 속이고 그냥 겉으로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 바꿔야 된다? 속, 마음을, 속에 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좋게 말도 나오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불평이 많고 우울한 사람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좋아지고 뭐 콧노래를 부르고 긍정적 에너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드라마를 보고 조금 단추를 잡았는데 언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행복과 마음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와서 남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며 생기 발랄한 친구가 우거지상이 되어서 나타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드라마 많이 보신 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거나 크게 싸웠거나 뭐 이럴 때. 사람은요, 어떤 감정을 품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적대감을 품으면 부정적 에너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살려면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관리 잘해야 됩니다. 늘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이 잘 안 되어도 남이 실수를 해도 그래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머리를 흔들어 털어버리십시오. 뭐 구약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머리를 흔들어버리라. 뭐 사실 머리를 흔든다고 털어지긴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털어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 중요합니다. 입술이에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이 자꾸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감는다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 오래 그 삶에 녹아 들어온 깊은 그 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서 좀 성숙한 삶의 모습들을 드리는 또 저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둑에서도요. 제가 바둑을 잘 못 듭니다만은 한 9급 정도 되니까 잘 못해요. 네, 바둑 두는 것도 아니죠. 포기도 선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죠? 대마가 죽으려고 합니다. 초보자들은요. 그거 살려보려고 끝까지 하다가 그만 바둑판이 끝나버려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고수는 어떻습니까? 딱 계산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할 줄 압니다. 그래서 뭘 잡아요? 선수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결국 선수 잡기 싸움 아니겠습니까? 선수를 끝까지 잡으면 이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요 내 선택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는요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결과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졌을 때 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빨리 제기를 합니다. 저도 뭐 라떼라 그런지 요즘 정치인들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과거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뭐가 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싫어도 화환도 보내고 축하도 보내고 박수 쳤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졌을 때 깨끗하게 그 승복하는 사람이 제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지금 무너진

0: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차피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갔기 때문에 놔두고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산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도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현실 속에서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가 와도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그것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울고 불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뭐 저도 아마 예사같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데. 그렇다고 동생을, 형을 죽이는 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애써는 문제가 뭐냐? 이해를 하지 못해요. 끝까지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안 되는 건 끝까지 뭘 해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생각이 나가는 거잖아요. 원망은 이 조그만 것도요, 그냥 놔두면 금방 부풀어오릅니다. 이 원망의 상상이 동원되잖아요. 그러면 상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제압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원망은요, 막 분노는 가능한 빨리 해결하고 빨리 처리해야 돼. 이걸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분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네가 옳은가 아닌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일단 피해야 돼.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빨리 불러다가, 야, 네 형이 이러다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 빨리 내 오라버니는 저로 도망가라.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에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로 피신해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라.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내게 연락을 할게. 그러고는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계획이 그래요. 뭔가 잘 된 것 같잖아요. 뭔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못할 때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거예요. 야곱 편에 있던 리브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둘 다 잃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왜곡된 선택, 잘못된 선택, 근데 욕심을 추구하는 선택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욕심 조금 내려놓고 내 욕망 조금 내려놓고 내 철학, 내 사상, 내 신념 좀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사랑하는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 체험 벨루스톤 힐링 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17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찬란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순천 염광교회 유한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은 커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왜 중고등부만 해도 딱 가서 보면 커플들이 딱 눈에 띄거든요.
1: 네.
0: 대학부나 청년회, 특히 수련회 가면 더 그렇고요. 일명 CC라고 부르잖아요.
1: 네, 그렇죠. 아름다운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흐뭇할 때가 있어요. 특히 네. 요즘 청년들은 정말 서로에게 잘하더라고요.
0: 맞아요. 꿀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근데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던 커플들도 또 언젠가 때가 되니까 우리 이제 헤어져 하면서 깨진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1: 네, 맞습니다.